민족마다 자체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가 있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느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여러 민족의 다양한 음악을 즐기실 수 있는 민족의 멜로디 코너에서 인사드립니다. 진행을 맡은 강수라입니다. 네, 민족의 멜로디, 조룡일 가수가 부른 너는 내 계절 속에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방송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신시대 여러 민족 간의 문화융합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민족의 멜로디, 여러분과 함께 노래를 통해 우리나라 다양한 민족의 정서를 느껴보고 공감대를 확대해갑니다.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장족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운 내 고향.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네, 다음 곡입니다. 리홍국 작사, 상남 작곡, 변영화 가수가 부릅니다. 봄의 고향.

여러분께서는 중앙방송 전국 조선방송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신시대 여러 민족 간의 문화융합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민족의 멜로디, 여러분과 함께 노래를 통해 우리나라 다양한 민족의 정서를 느껴보고 공감대를 확대해갑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2: 네, 장청반 가수의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이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간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전용입니다. 당면 여름철 출입국 관광과 상급 출행, 진지 방문이 계속해서 활약상을 보이면서 북경 통상구의 방문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8월 25일까지 북경 출입국 관리청소에 올해 출입국 인원 검사 총량이 연임수로 1,500만 명을 돌파해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했고 지난해보다 20일 앞서 이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방문객 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북경 통상구의 1일 통관 인원도 수차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8월에 들어서면서 북경 통상구의 1일 출입국 인원은 7만 명을 넘었고 그중 8월 9일에 1일 검사 출입국 인원이 8만 2천 명을 돌파해 최근 6년 내 북경 통상구의 1일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수도의 대외 개방 효과가 꾸준히 향상되고 있으며 출입국 문화관광 소비 시장의 활력이 충분히 방출되고 있음을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외국인 출입국 데이터도 눈에 띄게 좋은 양상을 보였습니다. 8월 25일 기준 북경 통상구를 경유한 외국인 출입국 인원 수가 연인수로 488만 명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31.6% 증가했으며 전반 출입국 인원의 32.5%를 차지했습니다. 그중 무비자와 临시 입국 허가 정책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연인수로 186만 명에 달해 전체 입국 외국인의 74.5%를 차지했습니다. 여름철 항공편과 여객이 집중되고 단체 여행객이 많은 특징에 맞춰 북경 출입국 관리 청소는 항공편 규모 프로그램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출입국 인원을 관측하고 경찰 배치를 동적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수도 국제공항, 제3터미널 등 승객이 비교적 많은 구역에서 이중 병행 검사 방식을 시행하고 대흥공항 출입국 검사소에서 조석식 경찰 배치를 도입해 검사 통로 배치를 과학적으로 최적화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검사 통로를 최대한 열어 승객들의 대기 시간을 최대한 단축했습니다. 여름철 가족여행과 청소년 출행이 증가하는 등 특징에 주목해 여름철 편에 봉사소를 개설하고 미성년자 통관 안내를 최적화하여 노인과 어린이 등 특수군체에 우선 통행과 도움 지원 등 따뜻한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4 당도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제112부 무엇 때문에 새로운 경제조직, 사회조직, 취업계층의 당근설을 강화해야 하는가 이 같은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아름다운 우리나라 유명 고촌, 심산 속의 장원 사가구촌을 소개해드리고 박물관 여행 순서에서는 중경 삼엽 이민 기념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라디오로 듣는 세상 순서에서는 대학원에 합격한 33세 환경미화원 리가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중국 역사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0: 입니다. 오늘은 제112부 무엇 때문에 새로운 경제조직, 사회조직, 취업계층의 단근서를 강화해야 하는가 이 같은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김홍화 아나운서입니다.
1: 습금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새로운 경제조직, 사회조직, 취업계층의 단근서를 강화해야 한다라는 거 지적했습니다. 이는 당건설의 새로운 분야, 새로운 진지, 새로운 과제에 제기한 중요한 요구로서 당의 전면적인 용도를 견제하고 강화하며 사회관리를 보완하고 당의 집권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첫째, 이는 신흥 분야에서의 당의 호소력, 결집력, 영향력을 강화하고 당 집권의 계급과 기반, 대중적 기반, 사회적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수요입니다. 엄밀한 조직체계는 당의 우세이자 힘의 원천입니다. 최근 연간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 및 정부 기능의 전환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새로운 경제조직과 사회조직들이 날따라 장대해지고 플랫폼 경제를 대표하는 산업태들이 흥기함으로써 대량의 새로운 취업계층이 집결됐습니다. 발전 모델이 새롭고 조직 형태가 새로우며 운영 방식이 새롭고 갱신 주기가 빠른 이러한 분야는 발전 속도가 빠르고 규모가 거대하고 점투력이 강하며 또한 아주 역동적인 분야입니다. 기층 당 조직 건설을 강화하려면 반드시 경제 조직과 사회 조직 형태의 새로운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신업체의 발전에 깊은 중시를 돌리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부시키는 것을 견제하고 당의 조직망을 긴밀하게 구축하며 당 조직과 당 사업의 영향 범위를 확대하고 새로운 취업계층에 대한 사상적 선도 사업과 새로운 취업계층을 결집시키고 그들에게 복무를 제공해주는 사업을 잘하여 당의 집권 기반을 끊임없이 공고히 다져야 합니다. 둘째, 이는 사회관리체계를 보완하고 사회 분야의 위험을 방지하고 해소하기 위한 수요입니다. 새로운 경제조직, 사회조직과 신업체는 빠르게 발전해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사회사업을 번영시키며 사회관리를 혁신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등면에서 날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일정한 사회적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본의 재무대래의 확장, 다분야 침투, 독점 경영, 근로자와 소비자의 권익 침해, 지원은 감독관리에 대한 도전, 여론 조정 등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 인터넷은 현식이 선전사상 사업의 주요 진지입니다.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뉴미디어 종사자들과 오피니언 리더들을 포함한 인터넷 인사들이 종종 온라인상의 의지를 주도하면서 간과할 수 없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진지를 당이 점령하지 않는다면 다른 세력들이 점령하게 될 것이고 이 부류의 사람들은 당이 단합하지 않는다면 다른 세력들이 그들을 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규칙과 제도를 완비하고 감독관리 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당의 용도와 당건설의 독특한 우세를 발휘하여 실제적이고 총괄적이고 효과적인 체계와 기제를 구축하고 정적 관리와 행적 관리를 결합시키고 상하가 연동되는 당건설 사업체계를 구축하여 새로운 경제조직, 새로운 사업조직, 취업계층이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셋째, 이는 신시대 당의 권중노선을 잘 관찰하고 권중사업을 잘하기 위한 수요입니다. 새로운 경제조직과 사회조직정의 지식인, 예를 들어 변호사, 회계사, 평가사, 세무사 등 전문인들은 개혁개방 이후에 성장한 사회계층입니다. 시장 경제와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자유직업자, 오피니언 리더, 인터넷 작가, 자유기고자, 민스터 럴즈 등 신흥계층들이 대거 등장했고 대량의 온라인 택시기사, 온라인 화물차 기사, 음식 배달원, 택배원 등 직업에 종사하는 도시 진출 노무자들이 새로운 근로자 대우로 되었습니다. 새로운 취업계층은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추구자, 창조자, 소호자이며 또한 사회관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지할 수 있는 중요한 영향입니다. 하지만 택배원, 음식 배달원, 온라인 기사를 비롯한 비정

0: 연구 중인 취업 계층은 또한 플랫폼 경영 업체와의 협력 관계가 비교적 느슨하고 고정적인 근로 관계가 없으므로 소득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관련 보장이 결여한 등 근로 관계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에 처해 있는 계층으로서 불만 요소가 많고 문제가 나타나기 쉽습니다. 이 계층에서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전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급 당 조직에서 인민 중심을 견제하고 신업태와 새로운 취업 계층의 새로운 점과 그 변화를 파악하며 정치적 선두를 강화하고 주동적으로 연계하고 복무를 제공하며 그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해주고 새로운 취업 계층을 당 조직의 두리에 굳게 단합 결집시키면서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분투할 것을 요구합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그리워라 나의 고향.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이어지는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아름다운 우리나라 유명 향촌 심산 속의 장원 사가구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김홍화 아나운서입니다.
2: 심산 속의 장원 사가구촌은 황토고원 쪽에 예스럽고 신비로우며 아늑함으로 이름난 시골입니다. 심산 속에 위치한 사가구촌은 엄청난 규모와 독특한 세계를 자랑하며 벽돌 조각과 목각, 속각을 한 몸에 모은 예술품입니다. 사가구촌은 또한 산간지대 건축의 대표이며 농경 문명을 보여주는 마을이기도 합니다. 이곳의 건물은 지세와 교묘하게 접목되었습니다. 멀리에서 사가구를 바라보면 산세를 따라 들어앉은 건물의 삼면에는 산이 둘러서고 한쪽에는 강물이 흘러 좋은 풍수를 보여주는데 계단식으로 높낮이가 첩첩이 건물들이 조화의 극치를 자아냅니다. 사가구의 가장 북쪽에 있는 사가대원은 1769년에 지은 고건물입니다. 전하는 데 의하면 사가대원은 사신의 네 아들이 출세한 후 70여년에 걸쳐 지었다고 합니다. 가장 높은 건물은 5층이고 그 밖에 종은 31개가 달려있습니다. 옴집 형식의 대다수 건물의 높이가 4m이고 깊이도 깊어서 여름이면 시원하고 겨울이면 따뜻합니다. 계단식으로 된 사가대원의 정원마다 각자의 특색을 자랑합니다. 뜰마다 거실과 복도, 안치와 별채, 소재, 수놓이 방, 도우미 방이 있으며 뜰과 뜰 사이에는 문루와 정문, 연문 등을 두어 건물 위에 건물이 있고 뜰 속에 뜰이 있으며 문과 문이 연결된 듯 기이합니다. 좁고 긴 골목을 월동문으로 공간을 분류하고 뜰과 뜰도 하나로 연결돼 사가대원은 한 뜰에만 들어서면 사가대원의 모든 뜰과 건물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산실을 따라 조성한 사가대원은 눈앞이 확 트이는 듯한 산간지대 건물의 특징과 평탄하고 넓은 사원의 공간도 가지고 있어 건물에 들어서면 저도 모르게 마음의 안정을 느낍니다. 5층 높이의 주 건물 둘레에는 1500m에 달하는 돌을 깐 길이 조성되었습니다. 도로 지하에 배수구를 설치했기 때문에 비가 와도 물이 고이지 않습니다. 주 건물의 주변에는 양조실과 식초를 만드는 방, 기름방, 약방 등이 자리잡고 있어 자급자족의 어젯날 자유를 보여주는 동시에 폐쇄된 경제와 문화의 일면도 보여줍니다. 사가대원에서는 어디에서나 정교한 석각물과 목각물, 벽돌조각, 벽화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꽃과 나무, 인물 등을 조각한 조각물은 정교함의 극치를 이루면서 중국 조각예술의 진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200점의 나무 액자와 돌 액자도 유명합니다. 동산택과 북해풍, 남산수, 청백가풍 등 액자는 힘있는 글체와 비범한 문취로 소유의 작품의 걸작임을 보여줍니다. 창틀의 장수 숫자를 108가지의 다양한 무늬로 새기기도 했는데 108이라는 숫자는 사시 가문의 사업 종류가 108가지이고 산서의 현이 108개임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기이한 건축 양식과 우아하고 화려한 사가대원은 또 예로부터 부근의 유지들이 많이 찾는 마을이기도 합니다. 20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심산 속의 장원 사가구촌은 체인들 앞에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가구에는 고기 조림과 대추를 비롯해 많은 특산물이 있습니다. 단 관광시설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숙박하려면 일반 농가를 이용해야 합니다. 음식도 사가촌의 토속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꽃향기, 마음향기.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오늘 소개해드릴 박물관은 중경 삼엽 이민기념관입니다. 장강 강기석의 중경 만주에는 이민을 핵심으로 하고 건축과 진열의 언어로 고향, 기여, 새삼 등에 대한 장엄한 역사를 담은 기념관이 묵묵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념관은 삼엽 공정의 문화 흔적일 뿐만 아니라 천만 이민자들이 청춘과 향수로 엮은 정신적 기념비이기도 합니다. 이 박물관이 바로 중경 삼엽 이민 기념관입니다. 기념관의 건축 설계는 극히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건물은 물을 영감으로 하고 류선형의 모양은 마치 물결이 출렁이는 장강물과도 같습니다. 이는 삼엽 지역의 자연 지리 특징을 구현했을 뿐더러 물을 따라 거주하고 이주하는 이민의 운명을 상징합니다. 입구에 놓인 이민 군체 조각상은 살아 숨쉬는 듯이 생동합니다. 옷깃의 주름, 배낭을 꽉 쥔 두 손, 아쉬움과 단호함이 섞인 눈빛은 마치 참관자들을 파란만장한 이주 세월에 끌어들이듯 싶습니다. 관내 상설 전시, 위대한 삼엽 이민 장거 주제 전시는 실물, 사진, 환경 복구, 멀티미디어 재현 등 다양한 형식으로 삼엽 이민자들이 결책부터 이주, 배치에 이르는 전반 과정을 전방위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고향 기억 전시구의 옛식 나무 침대 랑간에 새긴 꽃무늬는 이미 달아빠졌고 할머니가 기워서 만든 헝겊씨는 여전히 부드러우며 어민의 그물에는 여전히 강 밑에 수초가 걸려져 있습니다. 벽우의 흑백 사진을 보면 청색 기와와 하얀색 벽으로 된 마을집들이 강을 따라 정연하게 분포되어 있고 어린이들이 돌판길에서 뛰놀며 사당 속의 팔선상에는 제사에 쓰이는 과일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장면은 곧 강물에 잠기게 되는 옛 고향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이주의 길 전시구는 이민자들이 이주하는 어려운 시기에 주목했습니다. 이 구역은 이민자들이 고향과 작별하는 순간을 복구했습니다. 얼룩진 나무 문에는 삼엽과 작별하고 새 터전을 건설하자라는 글귀가 적힌 표어가 붙여져 있고 문틀에는 어린이들이 키를 잴 때 새긴 흔적이 남겨져 있습니다. 초민들이 서로 부축하며 눈물 머금으며 걷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낭 속에 고향의 흙을 담았고 어떤 사람들은 노모가 기워 만든 솜옷을 입고 있었으며 어떤 사람들은 조상이 물려준 도자기 그릇을 챙겼습니다. 이런 물품에는 고향 땅에 대한 이민자들의 최후의 미련이 깃들어 있습니다. 대형 스크린의 투영을 통해 참관자들은 이민자들이 새 터전으로 가는 과정을 직접 겪은 듯이 절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귓가에는 기적 소리와 작별 인사 소리, 어린이들의 울음 소리가 울려 퍼지고 어머니 새 집에서 밭을 심었어요. 이웃들이 열정적입니다. 다만 강가에 개구리 울음 소리가 생각날 뿐입니다. 라고 쓴 누런 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소박한 글에는 가장 두터운 향수가 담겨져 있습니다. 새집 새희망 전시구에는 분토와 새 삶을 상징하는 이민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중경 봉절에서 온 어민 단계수는 떠날 때 일부러 30년 동안 쓴 그물을 가지고 이주했습니다. 그러나 배치된 새 집으로 와보니 근처에 산비탈이 귤을 심기 적절한 것을 보고 그는 앞장서서 황무지를 개간하고 농업기술자들을 따라 가지 베기, 비료 주기를 배웠습니다. 당면 그의 귤 농장은 100무까지 늘었고 본인이 빈곤에서 해탈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 20여 가구의 농민들을 이끌어 함께 치부의 길에 올랐습니다. 고향에서 20년의 재봉소를 경영한 리게라는 떠날 때 면포로 소중한 구식 재봉틀을 세 층이나 덮었습니다. 새 집에 도착한 후 그는 다시 계란 재봉소의 간판을 걸었습니다. 애초에 손님이 적게 찾아오자 그는 주동적으로 이웃집에 찾아가 무료로 옷을 고쳐주고 무료로 재봉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그의 선재주와 열정은 점차 이웃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진열대에 놓인 두터운 장부에는 무료로 기술을 전수해준 학원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장부는 선재주가 타향에서 전승되는 따뜻한 이야기를 고스란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장순발은 원 무산현 모촌의 촌지부석이자 맨 처음으로 이주협의를 체결한 촌민입니다. 그는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이주를 설득하고 맨 먼저 옛집을 허물고 이주했습니다. 새 집에 도착한 후 지역사회 건설의 중임을 떠맡은 그는 길을 닦고 도랑을 파고 이웃 모순을 중재했습니다. 전시대에 놓인 쭈글쭈글한 이주협의와 촌민들의 애로사항을 가득 적은 업무 필기는 장순발 서기가 작은 집을 희생하고 큰 집을 위해 분투하는 책임감이 들어있습니다. 상설 전시 외에 기념관은 정기적으로 이민 이야기 대회, 사면 문화축제 등 행사를 주최합니다. 그리고 관내의 이민 구술 역사 채집센터에는 수천 명 이민들이 직접 전한 이야기들을 수록해 소중한 역사 자료로 되고 있습니다. 중경 삼엽 이민 기념관은 한달락 역사를 기록하고 회고할 뿐만 아니라 한 가지 정신의 격리를 전하고 정신을 전승하는 단체로 되고 있습니다. 기념관은 충성한 지킴이 마냥 천만 이민들의 이야기를 역사에 새기고 참관자들로 하여금 중국인들의 고향정을 느끼고 일반인들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내린 위대한 결책을 감수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박물관 여행 지금까지 중경 삼엽 이민 기념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호박꽃 피었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는 기적 같은 감동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반짝이는 감동의 순간을 찾아낼 수 있는 눈과 귀를 선물해 드립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대학원에 합격한 33세 환경미화원 리가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강설화 아나운서입니다.
0: 올해 성도리공대학 졸업식 현장에서 특별한 교직원 대표 한 명이 무대에 올라 졸업생들이 건넨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올해 33세인 그녀의 이름은 리가이고 성도리공대학 후근보장부의 환경미화원입니다. 몇 달 전 리가는 본교의 전일제 석사 과정에 합격해 성도리공대학 장교 74년래 처음으로 석사 과정에 합격된 현직 환경미화원으로 되었습니다. 9월 개학이면 그녀는 정식으로 문법학원에 입학하게 됩니다. 환경미화원에서 대학원생으로 되기까지 그 뒤에는 어떤 범상치 않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매일 새벽 성도리공대학 교정에 가로등이 켜져 있을 때 빗자루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는 교내의 정적을 깨는 첫 번째 소리입니다. 5시에 깨어나 6시 전에 출근해 출근 체크를 하고 8시 전에 첫 번째 일상 청소를 완성합니다. 이 고정 업무 절주를 리가는 4년 넘게 지속해왔습니다. 리가가 담당하는 구역은 나무도 많고 낙엽도 많아서 자금량이 적지 않습니다. 4년 동안 그녀는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험을 쌓으며 효율을 높이는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동료들 인상 속의 리가는 성실하고 부지런하며 일을 할 때 손발이 아주 빠릅니다. 소조상으로서 갈철 낙엽이 많을 때면 그녀는 자발적으로 조율하여 낙엽이 적은 팀이 낙엽이 많은 구간을 지원하도록 하고 동료가 아프거나 휴가를 낼 때에는 앞장서서 대신 근무했습니다. 리가가 이 일을 선택한 이유는 아주 현실적이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둘인데 큰아이는 1학년이고 작은아이는 아직 5입니다. 집에서 가깝고 근무시간이 고정되며 아이를 돌보는데도 지장이 없는 일을 찾다 보니 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 두 손으로 돈을 벌어야죠. 노동은 영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학교를 오가면서 더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리가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4월 주변에서 연구생 시험에 합격했다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을 보며 그녀는 마침내 결심을 내렸습니다. 계속 부러워하기보다는 직접 도전해보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리가는 전문대에서 비즈니스 영어를 전공했기 때문에 학교를 떠난 지 10년이 넘었지만 영어 실력은 어느 정도 되살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공 분야는 그녀에게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분야라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진정으로 시험 준비를 시작해보니 가장 어려운 것은 지식 포인트가 아니라 시간을 쪼개는 일이었습니다. 환경미화 업무는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이어지고 집에서 두 아이의 식사와 일상생활까지 돌봐야 했기에 리가는 하루를 수없이 많은 조각으로 쪼개서 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사시간 짬짬이 단어 한두 개씩 외우고 점심시간에 한 시간 넘게 문제풀이 시간을 정하며 졸리면 커피를 마시거나 15분 정도 눈을 붙였다가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 다시 문제를 풀었습니다. 저녁에 아이와 함께 공부할 때도 옆에서 책을 읽었고 아이가 9시에 잠든 후면 비로소 온전한 공부 시간으로 되어 자정까지 계속 공부했습니다. 더해보면 하루에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5시간에서 6시간 정도입니다. 이 든든하면서도 과감한 행동 덕분에 리가는 필기시험에 무사히 합격하고 면접에 진출했습니다. 만약 필기시험이 쌓은 경험에 달려있다면 면접은 마음가짐에 대한 시험입니다. 당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때 몸이 떨리고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는 순간 자신을 진정시키려고 애쓴 제 자신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사람의 잠재력은 정말 큽니다. 그 상황을 마주하기 전에는 제가 이렇게 큰 잠재력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2026년 4월 7일 오후 학신에 셌던 예비 합격 통지서가 거의 1년에 걸친 시험 준비에 완벽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리가는 이 소식을 보았을 때 얼굴이 확 붉어졌던 것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아드레날린이 급격히 치솟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흥분되고 설레었습니다. 노력할수록 더 운이 좋아진다는 말 일리가 있습니다. 1년이 넘는 시험 준비의 길에서 리가는 혼자 걷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지지, 아이들의 동반, 학교의 분위기가 그녀를 한 걸음 한 걸음씩 지금까지 이끌어온 것입니다. 리가에게 있어서 연구생 시험의 가장 큰 수확은 합격 통지서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눈에 보이는 본보기를 세워준 것입니다. 평소에 책을 읽을 때 아이들도 물어봅니다. 엄마, 나이가 많은데도 왜 아직 책을 읽냐고. 나는 엄마가 이렇게 나이가 많아도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데 한창 공부할 나이에 너희들도 엄마와 함께 공부하며 같이 성장하자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집에서 언니는 숙제를 자각적으로 하고 자기 할 일도 자각적으로 해서 본보기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식이 퍼진 후 교정을 거닐다 보면 교원들과 학생들이 그녀를 알아보곤 합니다. 올해 성도리공대학 졸업식에서 교장은 특별히 이 후배의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9월에 개학하면 리가는 환경미 화일을 그만두고 온전히 학업에 전념하게 됩니다. 빗자루에서 책으로, 청소 구간에서 교사동으로 리가는 근 1년에 걸친 끈기로 화려한 변신을 완성했습니다. 리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나은 자신을 추구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옳은 일, 옳은 방향이라면 그냥 해나갑시다. 꿈을 쫓는 것은 결코 헛된 노력이 아닐 것입니다. 꿈을 품은 자는 모두 대단한 사람들이고 꿈을 꽃 피우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은 더욱 대단합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어머니 그 이름.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3: 중국 역사 이야기, 오늘 시간에는 명나라 소설가 오승은과 청나라 문학가 조설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김홍화 아나운서입니다.
1: 명나라 소설가 오승은은 자는 여종, 혼은 사양산인이다. 강소송휘안 산양에서 출생했다. 1544년 공생이 됐지만 관직은 장홍현승에 머물러 주로 글을 지어 생계를 유지하면서 빈곤한 생애를 보냈다. 그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타고난 자질을 갖고 있었으며 광범위한 흥미와 다방면적인 재능을 갖고 있었다. 그는 그림과 서예에 능했고 글짓기와 작곡을 즐겼다. 뿐만 아니라 바둑에 대해서도 정통했을 뿐만 아니라 명륜들의 서화를 소정하기 좋아했다. 소년 시절에 그는 문제가 출중해 고향에서 이름을 날렸으며 사람들의 찬양을 받았다. 하지만 그의 벼슬의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아 번마다의 과거 시험에서 탈락했다. 하여 그의 생활은 극히 빈곤했다. 이런 어려운 조지는 봉건관리사회의 부패와 사회 세태에 대한 그의 인식을 기피했으며 그의 마음속에 불평과 반항의 씨앗을 묻어주었다. 오승은 사회 현상이 추악한 원인은 통치자들의 선의로 인재를 통용하지 않고 나쁜 자들이 판을 치게 한 데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이런 암흑한 현실을 개변하려는 절절한 염원과 몰입 배틀에 대한 불평과 분노를 자기의 소설인 소유기에 쏟아부었다. 오승은은 만년에 와서야 소유기를 완수했지만 그는 이를 위해서 필생 동안 준비했다. 어렸을 때 오승은은 아버지를 따라 흑야한 근교에 있는 절간으로 돌아보았다. 이르는 곳마다에서 그의 아버지는 현지에 많은 아름답고 신기한 신화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그는 어려서부터 기문 듣기를 즐겼다. 서른 살이 된 후 그는 수많은 기문을 수집했으며 또한 창작 타선을 갖게 됐다. 쉰 살이 된 후 그는 소요기에 10여화를 썼는데 그 후 일부 원인으로 해서 여러 해 동안 중단됐다가 만년의 관직을 사임하고 고향에 돌아온 후에야 소요기의 창작을 마쳤다. 소요기의 초고는 1542년에 완구됐다. 소요기는 당조 때 스님 현장이 기원 629년부터 17년간 시간을 들여서 천죽국에 가서 불교 교리를 배우고 불교 경전 600여부를 갖고 들어온 역사 사실에 근거했다. 하지만 민간에서 요선되고 문인들이 가공을 거치는 과정에 장편소설 소요기에 이르기에서는 손오공이 중요한 인물로 나서게 됐다. 이 소설을 쓰기 위해 오승은 오대산 등 명순고속을 돌아보면서 창작 소재를 얻었으며 도교, 불교 이야기들을 많이 모았다. 서요기는 100여회 본 장희치 신화 소설인데 첫 출애에서는 손오공이 세상에 태어난 과정과 그가 천궁을 비롯한 명부와 용궁 등 3기를 소란한 이야기를 소설했고 8회에서 12회에서는 당승이 태어난 과정과 그가 불교 경수를 얻고서 떠나게 된 연유를 썼고 13회부터 정식으로 소천에 취경을 가는 이야기를 다루었다. 이 소설은 81회의 방대한 편폭에 당승, 손오공, 저팔계, 사승, 일행이 천산문수를 지나며 천신만국 끝에 불교의 정과를 이루어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을 썼다. 서유기는 중국 문학사상 가장 유명한 장편 신화 소설이다. 낭만주의 창작 방법으로 씌워진 이 작품은 풍부한 상상과 해학적인 특점을 갖고 있다. 이야기는 굴곡적이고 언어는 생동하다. 서유기는 신선과 마귀세계를 통해서 사람과 요괴에 대한 식별력이 강하고 악세력과의 투쟁에서 용감하고 견강하며 철저하고 기지가 있으며 낙관적인 용형성을 창조했다. 오송은이 쓴 글의 대부분은 없어졌지만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은 소요기와 후세 사람들이 편찬한 사양 선생 존고 등이 있다. 소요기는 후세의 문학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서유기 자체가 널리 존했을 뿐만 아니라 후 서유기, 속 서유기 등 속작들이 나왔다. 서유기는 이미 영어, 러시아어, 독일어, 이태리어, 일본어 등 수십 개 어종으로 번역돼 세계에 널리 전해졌으며 이 소설은 연구 영화, 텔레비전 드라마로 각색됐다.
3: 네, 이어서 청나라 문학가 조설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조설근의 이름은 점, 자는 몽운이고 근포, 설근, 근계 등 호를 갖고 있다. 그의 손조는 한족이었으나 청왕조식이 그의 가문은 귀족 세가로 되었다. 그의 종조부로부터 부친 항례를 이르는 3대에 거쳐 세습적인 강령직조를 지내면서 조중에서 각종 직무의 직조, 구입, 공급 등 일을 맡아보았다. 조설근의 조부 조인은 시, 사, 희곡에도 능한 명사였는데 이런 조설근의 문학 수양에 큰 영향을 주었다. 조설근의 부친대 이르러 부친이 파직당하고 가산도 몰수당해 그의 가문은 파멸의 일로를 걷게 됐다. 조설근은 13살까지 호의호식하면서 나라를 보냈지만 13살 후부터는 죽이나 겨우 먹는 가난한 신세가 됐다. 귀족 가문이 걱정하던 대로부터 쇠퇴에 이르는 거대한 변화와 직접 겪은 빈곤한 생활은 조설근의 사상 감정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런 조설근이 홍도몽을 창작하는 데 심각하고 풍부한 생활 기초를 마련해 주었다. 홍도몽은 조설근이 권공에 빠졌던 만년에 쓴 것이다. 그는 홍도몽 제1회에서 글자마다 피니 10년의 고생은 예사롭지 않았다고 썼다. 생활이 어려운 데다가 단 하나밖에 없던 어린 자식마저 요절하자 조설근은 고통이 병유돼서 홍두몽을 80회까지 쓰지 못하고 50시도 못되어 생을 마감했다. 조설근은 홍두몽 책 이름을 처음에는 속독이라고 했고 80회밖에 쓰지 못했다. 1791년 종유원이 고학이 쓴 40회까지 합

0: 표 120회본을 처음 인쇄해서 세상에 내놓으면서 책 이름을 홍루몽이라고 붙였다. 홍루몽은 백과전서식의 소설이다. 책에 나타난 인물들로는 황제의 측근과 나라의 친척으로부터 귀족 관료, 요정과 사동, 숭료와 상인, 농민에 이르기까지 그 당시 중국 사회의 각 계층을 거의 망라했다. 소설이 묘사한 범위를 보면 상층 사회의 예의와 교제, 관원 상제, 평민 백성들이 종사하는 일, 예컨대 건축, 나무, 화초 재배, 의학, 점치기, 예술, 공연에 이르기까지 없는 것이 없다. 홍루몽 중의 인물 형상들은 아주 성공적으로 부각됐다. 홍루몽 중의 인물은 700명이 넘는데 그중 전형적인 인물이 100명도 더 된다. 조설가는 여성, 특히는 청소년 여성의 미묘하고 복잡하며 민감하고 변덕스러운 심리상태와 정감세계를 파헤치면서 그들의 염원과 기대, 특히는 사랑에 대한 그들의 갈망을 잘 보여주었다. 홍루몽은 갓씨, 사씨, 왕씨, 설씨, 4대 가정을 배경으로 갑옥과 림디옥의 애정 비극을 조선으로 해서 갓씨 가문이 홍송으로부터 쇠망해가는 과정을 통해 청왕조가 홍송하던 데로부터 붕괴되어가는 필연적인 역사적인 운명을 보여주었다. 또한 홍루몽은 통치기금 내부, 즉 황실과 귀족, 관료들 사이의 모순과 귀족 가정 내부 모순이 바로 그들 자체를 쇠망으로 이끈 중요한 원인의 하나임을 까밝혔다. 홍루몽은 사상성이 높을 뿐더러 탁월한 예술적 성과로 중국 고대 장편소설 가운데서 사실주의에 가장 높은 봉우리 오른 작품이다. 홍루몽의 예술적 성과는 우선 전형적인 인물 형성을 부각한 데 있다. 가보옥, 림대오, 설부채, 황희봉 등 인물 형상은 널리 전해지고 있는 전형적인 인물이다. 홍루몽의 언어는 세련되고 성격화됐으며 표현력이 강하다. 홍루몽은 후시에 와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거작으로 되었다.
1: 네, 끝곡으로 명절 원무곡을 들려드리면서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전룡이었습니다.

0: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문화문산 제1권, 제2권이 출판 발행되었습니다.
0: 습근평 총석의 위탁을 받고 리강 총리가 서장 기롱에 도착해 재해구조 작업을 지도했습니다.
1: 습근평 총석의 중요한 지시 정치를 관철 실시해 각계가 서장 기롱현 산사태 긴급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0: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72차 위원장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1: 보도 이어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중공조항 당사무는 연구원이 편집한 습근평 문화문선 제1권과 제2권이 최근 중앙문헌출판사에서 출판돼 전국적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후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은 당과 국가사업 발전의 대국에 입각해 문화건설을 국정운영의 핵심 위치에 두는 것을 견지했고 일련의 새로운 사상, 새로운 관점, 새로운 판단을 창의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신시대에 어떤 중국 특색 사회주의 문화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며 또 어떻게 중국 특색 사회주의 문화를 견지하고 발전시킬 것인가라는 중대한 과제에 체계적으로 답해 습근평 문화사상을 형성했습니다. 습근평 문화사상은 신시대 당이 문화건설을 이끌어온 실천 경험을 이론적으로 정리한 것으로서 두 가지 결합을 견지하고 막스주의 문화리론의 혁신을 추진한 중대한 성과입니다. 이는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문화편을 구성해 신시대 새 노정의 선전 사상 문화 업무를 잘 수행하고 문화 번영을 촉진하며 문화 강국 건설을 추진하는 데 강력한 사상적 무기와 과학적인 행동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습근평 문화문선 제1권과 제2권에는 2012년 1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문화건설과 관련한 습근평 동지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저작들을 수록했고 시간 순서에 따라 보고서, 연설, 강연, 서한, 지시 등 총 78편을 선정했습니다. 부분적 저작은 처음으로 공개 발표된 것입니다. 이 가운데 제1권은 2012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저작 27편이 수록돼 있고 제2권에는 2017년 10월부터 2026년 2월까지의 저작 51편이 수록돼 있습니다. 습근평 문화문선 제1권과 제2권의 출판 발행은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인민이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특히 습근평 문화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실천하는 데 권위 있는 교재를 제공했으며 광범한 당원, 간부, 대중이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더욱 깊이 깨닫고 두 가지 수호를 단호히 실천하며 사상정치 행동면에서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과 높은 일치성을 자각적으로 유지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문화 발전의 길을 견지하며 전 민족의 문화 혁신과 창조의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문화적 자부심과 자강을 끊임없이 추진해 사회주의 문화의 새로운 휘황을 이룩하고 중국식 현대화를 통해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데 강력한 사상적 보장, 강한 정신적인 힘, 유리한 문화적 조건을 제공하는 데 대해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1: 습근평 총석이 위탁을 받고 중공장 정축 상무위원이며 공원 총리 리강이 관련 부문 책임자들과 함께 27일 오후 서장 기롱현 기롱진의 산사태 피해 지역에 도착해 재해구조 작업을 지도하고 재해구조 인원과 피해 지역 민중들을 유문했습니다.
0: 네팔에서 26일 산사태가 발생해 우리나라 서장 자치구 시가제시 기롱현 기롱검문소에서 중대한 인명피해와 연락두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이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각 지역과 각 부문은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정신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관철 실시해 분초를 다투어 해당 지역으로 돌진해 긴급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재해 발생 후 국가재해방지 재해감소 및 구조위원회와 응급관리부는 국가 2급 구조 비상대응을 발표했습니다. 국가종합소방구조대와 중국 안능, 중국 전건 등 각종 공정의 인력 천여 명 정도 현장으로 급파됐습니다. 27일 중국 안능은 8명의 선발조를 파견해 위성 휴대국, 탐지 무인기 등 탐지 장비를 활용해 상류의 토사댐에 대해

0: 함대가 전구 지휘소소를 탑재해 27일 서장해 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군을 조직 지휘해 재해 공동구조를 진행하게 됩니다. 27일 오후 4시 기준으로 인민해방군과 무장경찰부대는 누적 5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했고 여러 차례의 무인기를 동원해 구조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서장 소방구조총대는 무인기 3차원 모델링, 열영상 탐지 등 과학기술 수단을 활용하는 한편 인력수색과 결부해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천성 응급관리청은 인용 응급통신 무인기를 긴급 투입해 서장 현지에 인용 응급통신 무인기와 협력하면서 재해 상황 조사, 응급통신 보장 등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재해 지역의 공중생명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천성 응급관리청 과학기술정보처 1급 주임과원인 류홍군은 우리 비행기에는 석대 통신사의 기지국이 탑재돼 지면 각 지역의 신호를 모두 포괄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사천의 항공기와 서장의 항공기는 이어서 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연계지원체계가 형성됐습니다. 전방지휘부는 2차 재해를 철저히 예방하기 위해 위험부담 민원 5개 마을과 2개 공사반의 주민과 노동자 총 499명을 질서있게 4개 림시 대피소로 이동시켰고 기롱통상구의 위험구역 마을과 공사 현장도 모두 철수를 완료했다고 전했습니다. 서장 국경검사본부 시가체 국경관리지대의 기롱 국경관리대대 필기 교도원은 경찰과 향 정부 그리고 촌민위원회 관련 일꾼들이 다 동원돼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도록 대중들을 설득했다고 말했습니다. 국가보건건강위원회는 관련 책임자를 서장으로 파견해 의학구조와 응급처치 업무를 지도하도록 하고 서장자치구와 회동해 의료보건자원을 총괄 조율하고 수시로 부상자 구조 준비와 혈액보장을 잘하도록 관련 병원을 배치했습니다. 이 밖에 여러 국가 긴급 의학구조팀도 수시로 증원할 수 있습니다. 자연자원부 중국지질조사국과 서장자치구 자연자원계통의 45명 지질재해 응급 전문 기술자들이 27일 재해 핵심 지역에 잇따라 도착했습니다. 자연자원부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이번 재해는 네팔 경내 고위 빙하 붕괴로 인한 쇄설류 사슬형 재해입니다. 중국 자연자원 항공물체 탐사 원격감지센터의 곽조성 고급 공정사는 고유의 빙하 붕괴 파편류가 도랑 안에 빙퇴석을 긁어내리며 도랑을 따라 하류로 신속하게 이동해 산사태의 사슬형 재해를 일으켰고 우리나라의 귀롱 통상구를 강타감으로써 큰 인명피해를 초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단계 자연자원부 전문가팀은 빙하 붕괴 내원구에 기타 빙체에 대해 중점적으로 재해 위험을 조사하고 빙하 붕괴 하류의 도랑과 통상구 지역의 재해 발생 범위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언세코에 대한 조사와 관측을 전개하면서 촌민 대피소, 변형된 사면, 구조 통로, 고위험 빙호에 대해서도 검사를 진행함으로써 구조 안전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을 평가하고 관련 부문과 협력해 예방 조치를 제정할 것입니다. 27일 저녁 수리부는 프로프창장부 언세코의 발전 추세와 잠재적 영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면서 언세코 위험 상황 처리와 서장 기롱 산사태 재해 긴급 구조와 수리 지원 작업을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1: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72차 위원장 회의가 27일 오전 북경이민대회당에서 개최됐습니다. 조락지 위원장이 회를 주재했습니다. 회는 전국인대 헌법법률위원회 주임위원 신춘웅이 한 의료보장법 초안 개정 의견에 관한 회보와 경작지 보호와 품질제고법 초안 개정 의견에 관한 회보, 농업법 개정 초안 개정 의견에 관한 회보, 국방동원법 개정 초안 개정 의견에 관한 회보, 변호사법 개정에 관한 결정 초안 개정 의견 회보와 관련 초안 개정글을 심의했습니다. 회는 중화민공화국과 웽그리아 인도조약에 관한 전국인대 외사위원회 주임위원 루군금의 회보를 총취하고 조약 비준 결정초안 대리고를 심의했습니다. 회는 개별적 대표의 대표 자격에 관한 보고와 이민한 심의 상황에 관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료기 비서장의 회보 등을 총취했습니다. 위원장 회는

0: 상수련 초안 개정구 등을 상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해 심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 국무원 보도판공실이 27일 개최한 소식 발표회에서 사법부 등 부문 관계자가 법치 선전 교요 9차 5개년 계획을 관찰하고 실시할 때 관한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8차 5개년 계획 법률 보급 기간 전민 법률 보급 사업이 심층적으로 추진돼 주민들의 법치 소양이 현저히 향상되고 사회 관리의 법치화 수준이 지속적으로 제고됐습니다. 이로써 전민 법률 보급과 전민 법률 준수가 전면적인 법에 따른 국정운영의 기초적인 업무로서의 중요한 역할이 한층 더 부각됐습니다. 법무부 호리열 부부장은 9차 5개년 계획 시기에 법률 보급은 15차 5개년 전망 계획 기간 경제사회 발전 대국에 부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법치 선전 교육법의 관철 실시라는 주선을 중심으로 대중의 법치 소양 제고와 전사회의 법치 신앙 양성이라는 핵심 목표를 겨냥한다고 표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전사회가 법치를 숭상하고 규칙을 준수하며 계약을 존중하고 공정을 수호하는 좋은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허위를 부부장은 앞으로 9차 5개년 시기 법률 보급 계획의 관철 실시와 법치 선전 교육법 실시를 일괄적으로 배치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허위렬 부부장은 사건을 통한 법률 해석과 법률 보급을 견제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과 사안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법치 해석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률 보급을 기층 관리, 분쟁 조절과 해결, 업계 관리의 전 과정에 편입해 업무 처리 시 법에 의거하고 문제 발생 시 법을 찾으며 문제 해결 시 법을 활용하고 분쟁 해소 시 법에 기대는 방식이 진정으로 일상화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0: 국가통계국이 27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국 규모 이상 공업기업의 리온 총액이 4조 5,800억 원을 넘어 동기 대비 17.6% 증가했습니다. 공업품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배경에서 1월부터 7월까지 규모 이상 공업기업의 영업소득이 동기 대비 6.5% 증가했고 규모 이상 공업기업 리온이 동기 대비 17.6% 증가했습니다. 공업정보하부 셰디언 연구원 공업경제연구소의 관병 소장은 기업 리온이 비교적 빠른 증가세를 요지하는 리온은 한편으로는 영업소득의 안정적인 증가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업기업의 단위당 원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해 영업소득 리온율이 2023년 이래 역사 동기 대비 최고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인공지능 플러스의 확장이 가속화되고 연산력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장되면서 관련 제품의 수요 증가는 가격 인상을 끌었고 인공지능 생산, 응용과 관계되는 전자업계 리온의 고속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1월부터 7월까지 전자업계 리온은 동기 대비 1.1배 증가해 규모 이상 공업기업 리온이 비교적 빠르게 증가한 주요한 지탱으로 되었습니다. 관병 소장은 그중 연산력 칩과 조장 칩을 대표로 하는 집적 회로 업계의 리온은 동기 대비 18.5배 증가해 전체 전자업계의 리온 성장에 대한 기여률이 80%에 달했다고 비유했습니다. 첨단기술 제조업의 견인 역할이 뚜렷했습니다. 1월부터 7월까지 제조업은 산업망, 가치사슬의 중고급 단계로 전환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규모 이상 첨단기술 제조업의 리온이 동기 대비 50.1% 증가해 전체 규모 이상 공업 리온의 증가를 9.6%포인트 견인했습니다.
1: 북경 비수도 기능 해소 중점 프로젝트로 북경과학기술대학, 북경교통대학, 중국지질대학, 북경림업대학 웅안 캠퍼스가 내년 9월에 개학을 맞게 됩니다. 학교 건설은 이미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현재 4개 대학의 건축군은 윤곽이 뚜렷해졌습니다. 북경림업대학 웅안 캠퍼스 건설지휘부 상무부지휘장 리아군은 올해 말 내년 초에 준공을 마칠 예정이라고 표했습니다. 리아군에 따르면 학생생활구역 부분은 2027년 1월에 준공되고 교수청사는 내년 5월 30일 전에 준공되며 시정시설 부분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이면 전반 신형의 캠퍼스 모습이 대중에 공개될 것입니다. 북경과학기술대학 당위원회 상무위원이며 부교장인 성과임이는 2027년 9월 5천여 명 2027년급 본과 석사 신입생들이 웅안 캠퍼스에 오게 되고 2028년 9월 만여 명의 2028년급 본과 석사 박사생들이 웅안 캠퍼스에 입주해 한 학교 두 구역의 협동발전 운영구도를 초보적으로 형성하게 된다고 소개했습니다. 북경 림업대학 웅안 캠퍼스 계획건설지휘부 상무부지휘장 리아구는 특별히 공기질에 대해 언급하면서 원자재로부터 건설 입장에 이르기까지 모두 엄격한 검사를 진행해 공기 수준이 국제 수준보다 더 월등하도록 확보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중국 지질대학 조지단 교장은 웅안 캠퍼스와 함께 캠퍼스는 서로 다른 사명을 짊어지면서 상호 보완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표현했습니다. 조지단 교장은 북경 캠퍼스는 지구과학 분야의 첨단혁신 인재 양성기지와 국제지구과학의 교류센터로 육성하고 웅안 캠퍼스는 지구과학을 지구시스템과학으로 확장해 신흥교차학과의 발전에 조력하게 된다고 소개했습니다.
0: 자연자원부가 27일 전국 모든 녹지 국토를 포괄하는 최초의 국가급 기하 기준 용상을 공식 발표함으로써 디지털 중국 건설에 튼튼한 시공간 데이터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도시관리, 위치 안내, 내비게이션, 배달 봉사 등 지리 공간 정보의 다양한 응용 배경에는 완비된 국가급 시공간 데이터 기반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기초적인 데이터의 정밀도를 높이는 것은 최근 국가가 중점적으로 공략해온 핵심 방향으로 되었습니다. 자연자원부 국토위성원격응용센터의 오전 부주임은 우리가 국가와 지방의 고해상도 용상을 활용해 생산하기 때문에 전국 공간 해상도는 전반적으로 0.5m에 달한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산악지대, 고원, 기준점이 희박한 지역과 모인구의 정밀도 통제 기술 난제를 돌파함으로써 전국 원격 탐사 용상의 위치 정밀도를 전반적으로 한 배 이상 향상시켰다고 소개했습니다. 위성은 지상 수백 킬로미터에서 수천 킬로미터 상공에서 지구를 촬영합니다. 촬영된 화면은 선명하지만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용상 속 픽셀에 대응하는 지리적 위치가 실제 좌표와 편차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공되지 않은 원시 위성 영상은 엄격한 기하 처리를 거쳐야 실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덕권 부주임은 우리나라 최초의 전국 기하 기준 영상이 목판 인쇄에 쓰이는 판과 같은 역할을 하여 좌표를 교정하고 위치 정밀도가 통일된 영상 데이터 성과를 만들어낸다고 비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디지털 중국 건설에 튼튼한 시공간 데이터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덕진 부주임은 이는 우리가 디지털 중국 건설을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지리 정보 충량 사업의 전환과 승격을 추진하는 중요한 상징적 성과이고 또한 사위를 대상으로 봉사를 제공하는 신용의 지리 정보 충량 공공 제품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전국 기하 기준 영상 성과와 응용과 실시 갱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1: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근평 문화문선 제1권, 제2권이 출판 발행됐습니다. 습근평 총석의 위탁을 받고 리강 총리가 서장 기롱에 도착해 재해구조 작업을 지도했습니다. 습근평 총석의 중요한 지시정신을 관철 실시해 각계가 서장 기롱현 산사태 긴급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72차 위원장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홍화 리구코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 수출의 엔진 단일화에 숨은 위험 부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공식 통계기관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 4분기에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5개 주요 기업의 수출액이 전국 수출 총량의

0: 절반을 넘었고 수출 증가 속도도 전체 수준을 크게 앞섰습니다. 분석가들은 이는 한국의 수출형 경제에 구조적 변화가 생겼을 것을 보여준다고 비하고 반도체 등 인공지능 산업이 수출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동력으로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글로벌 산업 경쟁 구도 변화에 인한 기회도 있지만 산업 집중도가 지나치게 높아질 가능성에 따른 경제적 위험도 존재합니다. 한국통계정보서비스망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6년 2, 4분기 한국 수출액 상위 5개 기업의 수출액 합계는 1,380억 달러로 한국 전체 수출의 2,750억 달러의 50.2%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2015년 발표한 분기 통계 이후 처음으로 상위 5대 기업의 수출 비중이 50%를 돌파한 것으로 됩니다. 동시에 상위 5개 기업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157% 증가해 전체 수출 증가률을 뚜렷하게 웃돌았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수출이 거두기업에 집중되는 추세가 뚜렷하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2, 4분기 한국 5대 기업의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30.7%보다 크게 높아져 5개 분기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상위 5개 기업은 동기 한국 수출 증가분의 84.1%를 차지하여 수출 증가를 견인한 절대적 주역으로 됐습니다. 여론은 대체로 인공지능 산업의 빠른 발전이 한국의 수출 성장에 중요한 기회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새 기초시설이 견인한 반도체 수요는 2, 4분기 한국 수출 증가의 중요한 동력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을 대표로 하는 주요 기업들의 수출 증가 속도는 전체 평균보다 뚜렷하게 높았습니다. 한국매일경제는 이러한 변화는 한국의 수출 성장이 점차 글로벌 경쟁력이 강한 소수의 기업에 더욱 집중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전국의 수출 자원이 거두기업들에 집중되는 동시에 대기업 진흥 내부에서도 점차 분화가 심화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한국의 수출 규모 확대를 수출 경쟁력의 동시 향상과 일치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중경제사회연구소의 강호구 소장은 반도체 칩 제조를 제외하면 한국은 현재 뚜렷한 기술 우세를 지닌 주력 산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주력 산업은 최근 국제 경쟁 심화와 기술 우세 약화 등 문제 직면에 있고 현재의 수출 황리면에는 구조적 위험이 숨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은 원자재와 중간재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환율 변동이 대외무역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2, 4분기 원화 약세는 자국 제품 수출에는 유리하지만 수입 비용도 높일 전망입니다. 분석가들은 한국 제조업이 글로벌 분업에 깊이 참여하면서 전형적인 두 끝이 외부에 있는 특징을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테면 상류의 에너지, 핵심 설비, 중요 부품은 외부 공급에 크게 의존하고 하루 제품은 대량으로 해외 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는 칩 등 주력 제품의 수출이 크게 늘어나는 동시에 기업의 생산력 확대로 설비와 원자재 구매가 증가해 수입 수요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현재 한국 수출 성장에 강력한 동력이지만 단일한 엔진이 차량 전체를 지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는 그 동력이 더 많은 산업과 분야로 전달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관찰 인사들은 현재 한국 수출이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는 것은 인공지능 인프라 확충으로 촉발된 반도체 수요와 단계적 수급 관계의 영향이 큰 데서 비롯된다면서 이런 일정한 주기성을 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기업의 강점 제품인 고대역포 메모리의 공급 부족 시장 환경이 얼마나 더 지속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강호구 소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리온액이 계속해서 신기록을 세우고 있지만 리온이 주로 기업 내무에 머물러 종소교배, 주문, 취업교회 또는 민생복지로 충분히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반도체 산업의 수익성이 비교적 좋은 호황기를 활용해 한편으로는 연구개발 투자를 계속 확대하고 기술 우세를 다지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반도체 외에 새로운 분야를 육성해 거두교배의 창업과 취업에 더 많은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국동아일보는 사설에서 현재 한국의 수출 경기가 반도체 부문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의 구조적 집중 특성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는 자본 집약성 특성이 두드러져 일자리 창출의 능력이 제한적이기에 업계의 리온이 더 많은 산업의 혜택을 주기 어렵습니다. 이 같은 흐름이 계속된다면 산업 다각화의 성장 여력이 압박을 받게 되고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회복 탄력성도 더욱 약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수출의 엔진 단일화의 숨은 위험 부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아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리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최월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계열특별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뱅이 좋아하는 정보를 보내드리고 뉴스추석 시간에는 슈퍼구매자 플러스 슈퍼판매자로 전 세계가 중국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울란바타르의 오염처리 난제를 해결한 중국과 몽골국의 협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1: 계열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뱅이 좋아하는 정보. 오늘은 제10부 우뚝 솟은 관문과 험준한 길은 철롱선 같더라 국가안보편 네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5: 방금 우리가 들은 것은 2018년 6월 29일 19기 중앙정치국 제6차 집단학습에서 한 습근평 총서기의 한달락 연설입니다. 평안 속에서 위기를 생각하고 다스림 속에서 혼란을 우려하라는 위원의 묻고 학편 7에서 나온 말입니다. 시경 빈풍 치효에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전에 치효는 뽕나무를 물어다가 둥지를 다진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비가 아직 오지 않았을 때 지효는 이미 둥지를 짓기 시작해 뽕나무 껍질과 뿌리를 쪼아 둥지를 묶어 단단히 했다는 내용입니다. 성구 미우주무가 바로 시경치효에서 나온 것입니다. 좌선에는 특별히 평안 속에서 위기를 생각하라는 이야기 하나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춘추시기 진도공은 송나라, 제나라, 위나라 등 12개 제후국과 연합해 정나라를 포위하고 공격했습니다. 약수한 정나라는 자국의 병력이 부족함을 알고 바로 죄를 자청하며 화해를 청구했습니다. 정나라 군주는 또 사람을 보내 많은 귀중품을 진나라의 뇌물로 바쳤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진도공은 대신 위강의 큰 공을 인정하고 뇌물의 반을 위강에게 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정직한 위강은 뇌물을 사살하면서 진도공에게 권고했습니다. 서왈, 그 안 사위라고 했으니 미리 생각해두면 대비할 수 있고 준비가 있으면 우환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뜻인즉 지금 비록 진나라가 강대하고 번창하지만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안전할 때 꼭 앞으로 가능하게 나타날 위험을 생각해야 하고 이래야만 준비가 있어 실패와 재난의 발생을 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유강의 말을 듣고 나서 진도공은 그가 시시각각 국가와 백성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를 더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주역 계사전하에서는 군자는 평안할 때 위기를 잊지 않고 존속할 때 멸망을 잊지 않으며 다스려질 때 혼란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몸이 평안하고 나라가 존속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고 맹자에서도 우환 속에 살고 안락 속에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사서 경전이나 제자 저작이나 모두 시시각각 평안 속에서 위기를 생각하고 다스려질 때 혼란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소홀하고 방심하면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명나라 시기부터 동남 연해 지역은 줄곧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왜구가 수시로 침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명나라 가성 중기 이전까지만 해도 왜구의 소란은 소규모 약탈 정도였습니다. 그것은 명나라의 공력이 강대한 데다가 전함도 막강했기 때문입니다. 왜구들은 특히 명나라 전함 복선을 두려워했습니다. 강대한 화력을 장착한 복선은 당시 해상의 절대 강자였습니다. 그러나 명나라 가성년간 관원들의 부패가 날로 심각해지고 일부 상인까지 왜구와 결탁했습니다. 그들은 국가의 안위를 망각하고 명나라의 중요 기밀인 복선의 기술을 왜구들에게 팔았습니다. 복선 기술을 장악한 왜구들의 새로운 전함이 해상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었고 절강, 광동의 해군을 모조리 격파했습니다. 연해 지역 백성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됐고 결국 중국 해양 방위 역사에서 가성 왜구 대란을 초래했습니다. 그 후 척계관과 유대유가 나타나 명나라 세일대 전함을 제조한 후에야 다시 왜구에 대한 우세를 재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피비린 역사의 경험 교훈은 수시로 강렬한 안보 이식을 갖추고 나라와 이민의 안전을 첫자리에 놓아야 한다는 도리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평안 속에서 위기를 생각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우수한 문화 유전자입니다. 우리는 늘 경계심을 유지합니다. 새로운 정세에서 우리나라는 복잡다단한 발전과 안보 환경에 직면했고 각종 예측할 수 있는 위험 부담과 요인이 확연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종 위험 부담을 해소하는 능력을 끊임없이 제고해야 합니다. 습근평 총서기가 당부한 것처럼 역사를 거울로 삼고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중요시하며 평안 속에서 위기를 생각하고 다스림 속에서 혼란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1: 병어근인 습근병이 저하는 전고 제10부 우뚝 솟은 관문과 험준한 길은 철롱성 갔더라 국가안보편 네 번째 부분 보내드렸습니다.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뉴스 추적 코너 이어집니다.
1: 뉴스 추적.
0: 오늘 AI로 살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슈퍼 구매자 플러스 슈퍼 판매자로 전 세계가 중국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데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슈퍼마켓 진열대에 가득한 글로벌 명품부터 한국 부두에서 각국으로 운송되는 중국 제조까지 수입과 수출 그리고 오고 가는 풍경이 이미 오늘날 중국 대외 무역의 생생한 축소판으로 되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기간 중국의 화물 무역 수출입은 동기 대비 17.3% 증가한 가운데 수입은 22% 늘어 증가률이 5개월 연속 수출보다 높았습니다. 오늘날 중국은 글로벌 슈퍼 판매자일 뿐만 아니라 슈퍼 구매자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유라시아 평론은 중국의 수입 증가가 세계 무역의 미래를 지탱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외신들은 중국의 글로벌 무역 기여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져 세계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량으로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들어 글로벌 무역 장벽이 확대되고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세계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이 지속적인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최근 2026년 글로벌 무역 증가률이 2025년에 5%에서 3.5%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일부 서방 정치인과 언론은 이른바 중국 충격 이점령 중국 압축론을 부추기면서 중국의 무역 흑자가 글로벌 시장에 충격과 압박을 가하고 있고 중국 제조업의 성장은 글로벌 남방 국가들의 공업화 발전 공간을 잠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경제 법칙과 기본 사실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중 기준과 패권 불안으로 가득 차 있어 국제 여론의 광범위한 의혹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대외경제무역대학 중국개방경제이론연구원의 상백천 원장은 중국은 세계 1위 제조대국으로서 완비된 산업체계와 과학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우수한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의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각국의 수요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슈퍼 판매자로 되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무역균형 발전을 촉진하며 초대형 시장의 혜택을 끊임없이 방출함으로써 세계에 광범위한 기회를 제공하여 환영받는 슈퍼 구매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실은 서방의 왜곡과 비방에 대한 가장 좋은 반박입니다. 슈퍼 판매자로서 중국은 우수한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 공급을 세계에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중국의 기계 설비, 공업용 부품 등은 발전 도상국 기업들의 비용 절감과 효율 향상, 생산 능력 확대를 돕고 있습니다. 중국의 에어컨은 최근 폭염에 시달리는 유럽 주민들에게 시원함을 선사하고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는 해외 소비자들의 비용을 절감하고 더 나은 운전 경험을 누릴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하버드대학 데니 로드릭 교수는 중국의 무역 흑자를 오히려 주변국에 혜택을 주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맨체스터 대학은 최근 보고에서 중국의 친환경 산업 발전이 글로벌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은 고수준의 대외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0: 하고 슈퍼 구매자 역할을 한층 더 발휘함으로써 중국 초대형 시장을 세계의 큰 기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 계획 요강은 수출입 균형 발전 추진을 명확히 제시하고 올해 정부 사업 보고는 수입 적극 확대, 무역 균형 발전 추진을 한층 더 배치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17년 연속 세계 제2위 수입국 자리를 지키고 있고 63개국에 대해 무관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기간 중국은 150여 개 무역 동반자로부터의 수입이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 수출 중국 계열 행사는 국내외에서 40회 이상 개최되었고 약 100개국의 우수 제품이 이를 통해 중국 내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당면 세계 경기 회복이 더디고 수요가 위축되면서 시장은 가장 희소한 자원으로 되었습니다. 농산물에서 부품, 화장품에서 의료기기에 이르기까지 중국이 수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국내 민중과 기업의 생활과 생산 수요를 더 잘 충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역 동반자들에게도 더 많은 주문과 일자리, 발전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기간 중국의 전기기계 제품 수입이 5조 3,100억 원으로 동기 대비 29.7%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중국 산업의 전환과 승격 그리고 과학기술 혁신을 유력하게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효율적인 운영을 이끌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의 수입 확대가 많은 자원형, 수출형 국가들의 경제 발전을 도와 포용적이고 혜택이 있는 경제 글로벌화를 유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글로벌 남방 국가들은 특히 깊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1일부터 중국은 53개 아프리카 수교국에 대해 전면적인 무관세 조치를 시행하여 5월부터 6월까지 기간 아프리카로부터의 수입액은 1938억 원으로 동기 대비 23.5% 증가했습니다. 영국 위클리는 최근 짐바브웨 블루베리 산업을 사례로 중국 소비시장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아프리카의 신선한 농산물 수출이 더 큰 성장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여러 국제기관들은 중국이 초대형 시장의 활력을 지속적으로 자극하여 세계 무역 성장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슈퍼 구매자 플러스 슈퍼 판매자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 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이 되기를 더욱 원합니다. 중국의 발전이 세계에 가져다주는 것은 충격이 아닌 기회이고 압박이 아닌 역량 강화입니다. 중국과 세계가 더욱 긴밀하게 서로를 향해 나아갈 때 서방이 부추기는 갖가지 그릇된 주장들은 스스로 무너질 것이고 사람들은 중국의 기회에 대해 더 깊이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유럽대외관계위원회 마크 레오나르드 소장이 지적했듯이 사람들은 신속하게 갱신하는 중국의 과학기술과 신제품들을 갈수록 더 많이 접촉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더 많은 해결책을 제공하고 또 더 많은 번영의 기회를 창출하는 국가가 더 많은 민심을 얻을 것입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어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2: 분석과 설명.
1: 오늘은 울란바타르의 오염 처리 난제를 해결한 중국과 몽골국의 협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 몽골국 최대 규모이자 최첨단의 하수처리 시설인 울란바타르 중앙하수처리장이 공식 가동되었습니다. 프로젝트의 수석통역으로 근무하는 몽골국 직원 우리나는 요즘 하루 종일 공장 각 작업장을 오가며 몽골국 측 기술자들을 위해 통역을 하고 전체 운영과 유지보수 기록을 정리하면서 하수처리장 인계작업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국 중철사국그룹 회사가 중국 표준과 중국 기술로 건설한 이 하수처리장은 중국과 몽골국 양국의 중점 생태협력 공정입니다. 프로젝트 부지는 약 17만 8천 평방미터에 달하고 55개의 단독 건축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하수처리 능력은 25만 립방미터에 달해 울란바타르 시내의 대부분 생활하수와 산업폐수를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어서 몽골국 인구의 거의 절반에게 봉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공장 종합청사 4층 옥상에서 바라보면 8개의 거대한 2차 침전못이 거울처럼 펼쳐져 있고 맑은 처리수 수면에는 푸른 하늘과 흰 구름이 비칩니다. 종합청사 로비에는 2개의 전시판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한쪽은 에너지를 절약하는 지능형 순환재생 가능한 새로운 정수공장이고 다른 한쪽은 처리 용량이 부족하고 시설이 낡은 공장 모습입니다. 양쪽 화면은 선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중국 중철사국그룹 회사 프로젝트 책임자 르혜운이 현지가 직면했던 오염처리 어려움을 설명한 데 의하면 기존의 낡은 공장은 1960년대에 건설되어 세 차례 개조와 증축을 거쳤지만 일일 처리 상한선은 겨우 16만 립방미터에서 17만 립방미터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도시 인구가 급증하면서 하수 배출량이 늘어나고 또 구식 설비들의 고장이 잇따르면서 도시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충분히 처리되지 않은 다량의 하수가 울란바타르의 어머니 강인 둘라강으로 직접 유입되어 강물에서는 늘 코를 찌르는 악취가 풍겼습니다. 이에 대한 우르나의 감수가 참혹 깊었습니다. 우르나는 10년 전 중철사국에 입사했을 때 회사가 맡은 몽골국 장애아동재활센터 건설사업에 참여했었습니다. 우르나는 당시 숙소 인근의 하천에서 흘러나오는 악취를 늘 맡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신설처리장이 안정적으로 가동되면서 주변 공기와 하천 수질이 뚜렷하게 개선되었습니다. 려혜우는 이 하수처리장이 맑은 물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저탄소 순환리늄도 전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서 설계 단계부터 하수처리 청정에너지 자원재생의 일체화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려혜운에 따르면 설계팀은 몽골국의 슬러지 유기물 함량이 높은 특성을 고려하여 대형 중원 혐기성 반응기 4개를 부대 설치했습니다. 슬러지 발열을 통해 생성된 메탄가스를 발전에 활용함으로써 준공 후 처리장 전력의 약 25%에서 30%와 슬러지 가열형 여론을 자급자족할 수 있어 장기 운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하수가 범람하던 상황에서 맑은 물이 강으로 흘러드는 변화를 이끈 이 프로젝트는 기술 공백을 메웠을 뿐만 아니라 현지 인력 양성과 자체 운영 유지 보수에도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2023년부터 약 70명의 몽골국 운영 유지보수 관련 인력이 중국에서 전문 교육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 우르나는 현지 관련 부문 직원들과 함께 북경으로 가 메탄가스 발전 특별 강습에도 참가했습니다. 우르나는 우리 몽골국의 많은 공정사들이 큰 수확을 얻었고 크게 진보했다고 느낀다면서 자기 역시 이 프로젝트를 통해 배우고 단련받은 덕분에 류사한 다른 프로젝트도 잘 해낼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3: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4: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3: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4: 나는 깨끗한 초소지에서 왔습니다.
3: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4: 수도 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3: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4: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3: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승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그램 편성과 진행의 최울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또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라디오 이 세상 정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아하는 일을 찾으라는 말에 오히려 길을 잃은 적이 있으세요. 적성 검사를 몇 번을 해봐도 답은 늘 안개석이었습니다. 좋아하는 일도 일이 되는 순간 지겨워집니다. 네, 그러니 질문을 바꿔보세요. 이 일의 지루함을 견딜 수가 있는가? 글쓰기가 좋아도 퇴고가 지옥이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요리가 좋아도 매일 반복되는 설거지가 싫으면 오래 못 가 그만두게 됩니다. 네,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반복되는 연습을 견디는 사람이 결국 그 일의 주인공이 됩니다. 견딜만한 단점을 가진 일, 그게 전직에 가장 가깝습니다. 네, 사랑은 설렘이 아니라 견딤으로 완성되듯이 일도 그런 겁니다. 네, 라디오 이 세상 오늘은 먼저 개혁을 갈증 전면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이 준비됐고요.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는 리 미영님의 무서웠던 방학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사성어로 읽는 중국 역사와 문화 시간에는 모운 춘수의 뜻풀이와 요래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오늘의 첫 코너 만나볼까요?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 전국 조선어 방송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교수가요.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덕분 학습 시간입니다. 강설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공정한 집법 사법체제 및 기재를 완비하는 것은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한 데서의 필연적 요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봉인, 압수, 독렬 등 강제 조치를 남용하여 민영기업의 합법적 재산을 침범하는 행위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정에서는 사전심사, 중간감독, 사후시정 등 업무기재를 보완하고 국민의 인신권리에 대한

정한 기관이 범죄 피의자, 피고인에 대하여 부당한 강제 조치를 취했을 경우 즉시 강제 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합니다. 사후 시정 기재를 보완해야 합니다. 사후 시정은 집법사법기관이 강제 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피해자의 손실을 배상하는 일종의 제약 기재입니다.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기관이 실시한 행정강제 조치에 대하여 법에 따라 행정제해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행정기관이 법을 위반하여 실시한 행정강제 조치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법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직권을 이용하여 법을 어기며 사리 사욕을 채우고 불법 감금하고 공수를 강요하는 등 범죄 행위를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함으로써 집법사법을 통한 인권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집법사법기관의 사법률꾼이 앞장서서 법을 존중하고 엄격히 집법하고 공정하게 사법하는 것은 인민의 권익을 수호하고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는 기초이자 전제입니다. 결정에서는 직권을 이용하여 법을 어기며 사리 사욕을 채우고 불법 감금하고 공수를 강요하는 등 범죄 행위를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집법 사법기관이 인권 보장을 강화하는 가운데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두드러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직권을 이용하여 정실로 법을 어기면서 법을 어겨 재판하는 등 법을 어기며 사리 사욕을 채우는 범죄를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함으로써 사법의 공신력을 수립하고 수호해야 합니다. 직권을 이용하여 타인을 불법 감금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타인의 인신 자유를 불법적으로 박탈하는 불법 감금 범죄를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함으로써 이민 대중의 인격 존엄과 인신 자유가 침범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직권을 이용하여 범죄 피의자, 피고인에게 고문으로 공수를 강요하거나 폭력으로 사용하여 증인의 증언을 취득하는 공수를 강요하는 범죄를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함으로써 범죄 피의자와 피고인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해야 합니다. 모든 형사사건에 변호사의 변호가 따르도록 추진하여 피고인의 합법적 권익을 충분히 보장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위임하여 변호하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이 범죄 피의자, 피고인에게 부여하는 일종의 소송 권리이며 형사소송에서 인권 보장을 강화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습근평 정석에는 만약 대중이 사법 수요가 있어 소송을 해야 하는데 소송할 돈도 도움을 청할 변호사도 없다면 공정한 사법이 실현될 수 없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경제와 사회 발전이 불균형적이고 변호사 대우의 지역적 분포도 불균형적인 등 요소의 영향으로 모든 형사사건에 변호사의 변호가 따르도록 실현하는 데는 아직 적지 않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에 있어서 집법사법기관이 형사소송법과 법률원조법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실시하여 형사사건의 범죄 피의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 또는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변호인을 위임하지 못할 때 법률원조기구에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법에 의한 범지역 법률서비스 자원 이동 기재를 구축하여 법률서비스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 법률원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각급 정부가 법률원조 서비스 및 기타 법률원조 경비를 본급 정부 예산에 편입하여 법률원조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집법 및 사법의 구제보호 제도와 국가 배상 제도를 보완하여 인권 보장 수준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집법 및 사법의 구제보호 제도와 국가 배상 제도는 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당사자가 법에 의하여 제2권, 기소권, 상소권을 향유하는 것을 보장해야 합니다. 국가에서 구축한 경제가 어려운 공민과 법정 조건에 부합되는 기타 당사자에게 무료로 법률 자문, 대리, 형사 변호 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서둘러 보완해야 합니다. 국가 배상의 규칙 원칙, 배상 기준, 배상 절차,
비용 보장과 결정 집행 등 관련 제도를 한층 더 개선하고

0: 보완해야 합니다. 경범죄 기록을 본인 보관하는 제도를 수립하여 경범죄자가 순조롭게 사회 복귀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그 친족의 합법적 권익에 부당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합니다. 대부분 경범죄 사건의 피고인은 범죄의 주관성과 인신의 위험성이 크지 않고 이미 형사 책임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교학 해소를 거쳤지만 사건 기록이 있다거나 전과가 있다는 원인으로 평생 불리한 후과를 짊어지면서 살아가고 있으며 그 부수한 결과로 자녀의 진학과 취업에까지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범죄 기록을 본인 보관하는 제도를 수립함으로써 법정 절차와 리오가 없이 관련 기록을 검열하거나 공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단합하고 교육하며 조화 사회를 구축하고 인권 보장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유리합니다. 행정사건의 관할 제도 개혁을 심화하고 행정기관이 법에 의해 직권을 행사하는 데 대한 감독 강도도 높여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서민의 대정부소송 제도라고 불리우며 그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행정기관이 법에 의한 직권을 행사하는 데 대한 감독입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멀리 가는 길. 이 시간에는 연변 지역이 15차옥에는 존만 계획의 웅대한 청사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생생한 실천을 주목해봅니다. 네, 휴대폰을 밭두렁에 세워놓고 이야기를 주고받으면 물건을 팔 수 있어요. 길림성 왕청현 동광진 만화촌 당지부 서기 겸 촌민위원회 주임인 양광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1987년생인 그는 10여 년의 시간을 들여 이 저수지 건설 이민촌을 왕청현의 전자상거래 제1촌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2016년 서대파 저수지 건설로 인해 왕청현 동광진 만화촌 경작지의 3분의 2가 징수되었습니다. 네, 당시 마을 사람들의 가장 큰 걱정은 앞으로 수입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양왕은 그 시절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당시 그는 만화촌 촌민위원회 주임으로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마을에는 노인이 많고 젊은이들이 마을을 떠나는 현실을 마주하며 그는 촌주재 실무조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고민했습니다. 마을은 산이 많고 숲이 울창해 검정기버섯, 산나물, 작과 같은 농산물의 품질이 뛰어났지만 판로가 없어 주민들을 오랫동안 공경에 빠뜨렸습니다. 전환점은 2018년에 찾아왔습니다. 가난구제 대상 단위인 왕청현 민족종교사무국의 도움으로 마을은 컴퓨터, 라이브 방송용 거치대, 보조 조명 등 전자상거래 설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양광은 앞장서 마을 최초의 토보점포 촌주재 형제련을 열었습니다. 네, 당시만 해도 모두가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아는 바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토보점포는 진입장액이 낮아 30원의 보증금만 내면 시도해볼 수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죠. 한 건이라도 팔면 됐지 않은 마음으로 6, 7 가구의 주민들도 함께 인터넷 점포를 열었습니다. 인터넷 점포는 개업했지만 찾아오는 고객은 한두 명에 그쳤습니다. 며칠, 때로는 일주일을 기다려야 겨우 한 건의 주문이 들어올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2019년, 왕청현에서 검정기버섯 축제가 열렸습니다. 중앙방송청국에서는 축제를 주제로 왕청 검정기버섯 특집 보도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양광은 기회를 놓칠세라 신속하게 판매 전략을 바꿔 모든 점포의 간판을 왕청 검정기버섯으로 통일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그날 많은 소비자들이 이 키워드를 검색하여 마을의 인터넷 점포를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 달에만 마을 전체 인터넷 점포의 매출은 2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방향을 바로잡고 전략만 잘 짠다면 이 일이 정말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네, 결정적인 도약은 한 차례 오해에서 비롯됐습니다. 알리바바 그룹의 향촌지능특파원 강창정이 데이터 분석 중 양광의 촌주재 형제련 점포를 발견하고 연락을 취했습니다. 네, 당시에는 사기꾼인 줄 알고 무시했죠. 그런데 그 후에 왕청현에서 조직한 전자상거래 강습에 참가했을 때야 그 무대 위의 강사가 바로 제가 무시했던 그 특파원임을 알아차렸습니다. 네, 이 작은 에피소드는 지금도 양광이 사람들에게 웃으며 들려주는 이야기거리로 되었습니다. 그 뒤로 강창정 특파원은 만화촌에 머물며 주민들에게 전자상거래 운영과 라이브 방송 마케팅을 하나하나 가르쳐줬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3시간에서 4시간 진행해도 겨우 몇 건 팔리던 상황에서 단 한 차례 방송으로 10만 원의 매출을 달성하기까지 양광과 주민들은 한 걸음 한 걸음 노하우를 터득해 나갔습니다. 촌민 강풍해는 그해 매출 100만 원을 돌파하며 강100만이라는 기분 좋은 별명까지 얻게 됐습니다.
네, 주변 사람들이 치부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라이브 방송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한 건만 팔아도 괜찮다는 기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실제로 1년에 100만 원 어치를 판다는 것을 본 사람들은 하나 둘씩 자발적으로 도전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네, 천민 저렴의 이야기는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는 생생한 축소판입니다. 그는 원래 주부로 집에서 아이를 돌보느라 수입이 전혀 없었습니다. 밖에 나가 일하려고 해도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양광은 그네를 찾아 전자상 거래를 시도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초려염은 제품 등록, 백그라운드 관리, 라이브 방송 판매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를 하나하나 배워갔습니다. 열심히 배우며 경영한 보람으로 지금은 점포 연간 매출이 5만 원에서 6만 원에 달합니다. 전자상 거래를 접할 기회는 많지만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쉽게 포기하고 맙니다. 네, 저도 처음에는 검정기 버섯을 팔고 싶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네, 소비자에서 경영자로 변신한 초려염은 솔직한 마음을 토놓았습니다. 네, 양광은 만화촌의 치부 경험을 이웃 마을까지 전해주며 점포 등록과 기본적인 운영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또한 그는 온라인 장터 형식도 시도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채취한 산나물이나 재배한 잡곡을 라이브 방송실에 가져오면 양광은 주민들과 함께 화면에 나와 농산물을 소개하면서 판매했습니다. 라이브 방송 판매가 활발해지면서 양광은 신형 농기구에 대해 자신만의 이해를 갖게 됐습니다. 그는 휴대폰이 한 시대의 신형 농기구가 가능했던 이유는 전국 각지 소비자들이 농산물의 실제 모습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네, 저희는 대부분의 방송을 밭두렁이나 검정이 버섯 재배기지 옆에서 진행합니다. 소비자들이 농산물이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채취되는지 직접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네, 이처럼 투명하고 진실된 전시 방식은 어떠한 광고 문구보다도 설득력이 높았습니다. 2025년 11월 11일 쇼핑 축제 기간, 그는 주민들을 이끌어 전문가 설명 플러스 실경 라이브 방송 모식을 활용해 온라인 매출 30만 원을 달성했고 연간 전자상 거래 판매 수입은 4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깊은 산속의 우수한 농산물을 성공적으로 전국 시장에 선보인 겁니다. 2026년 4월 양광은 공천단 중앙 전국청년연합회로부터 2026년 새시대 청년 선봉으로 선정됐습니다. 연변에서 유일하게 이 영예를 받아하는 청년입니다. 네, 증서를 받을 때 매우 영광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보니 모든 노력이 값지게 느껴집니다. 네, 양광은 10여 년의 노력을 통해 자신의 약속을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향촌진흥의 길을 비추는 한 줄기의 빛이 되고 싶습니다.

지구상에는 약 1,000만 종의 생물종이 살고 있을 것으로 생물학자들은 추론합니다. 이 중 공식적인 이름, 학명이 부여된 생물종은 약 20%인 200만 종에 불과합니다. 인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물종은 지구의 특정 장소에 제한적으로 분포합니다. 따라서 지구에는 기후 환경에 따라서 생물종이 많이 분포하는 곳과 적게 분포하는 곳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느 특정 지역에 얼마나 다양한 생물종들이 분포하는지를 정리하는 용어가 생물 다양성입니다. 그런데 전 지구적으로 보아서 육지에서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을 생물 다양성 열점이라고 부릅니다. 다양한 생물종들이 사는 생물 다양성 열점 지역은 인류가 살기에도 적당한 기후를 갖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인류 문명의 발달과 함께 이들 열점 지역 면적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많은 생물들의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어서 미래에 이들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멸종의 회오리 바람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생물종이 이 회오리 바람에 휩쓸리면 빠져나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결국 멸종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우선적으로 생물 다양성 열점을 잘 보존하는 것이 시급한 인류의 책무입니다. 생물 다양성의 개념도 기본 개념인 종 다양성에서 종내의 개체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유전적 다양성, 또 다양한 종들로 구성된 기능 단위인 생태계의 다양성, 그리고 인류가 자연과 교감하면서 이루어낸 문화적 다양성까지 총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됐습니다. 이들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든 간에 다양성이 높은 것이 이 시스템의 건강성을 의미합니다. 즉 종이 건강하려면 유전적 다양성이 커야 하고 생태계가 건강하기 위해선 종 다양성이 높아야 하며 지구가 건강하려면 생태계가 다양해야 하며 생태계를 구성하는 한 종인 인류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이 유지돼야 합니다. 지구상에는 인간의 극심한 간섭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간은 혈당량, 혈압, 체지방 지수, 간 수치, 지방 함량 등 여러 수치를 이용해서 우리의 건강을 파악하는 지수로 활용합니다. 같은 원리로 지구의 건강 지수도 생물종 다양성 지수를 이용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야생에서 멸종되었거나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 생태계의 구성종들은 단순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구의 건강 지수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마치 어느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하거나 멸종되면 그 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생물들이 기능적 구조적으로 얽혀있는 생태계는 우리 몸과 같은 하나의 유기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인간의 한 기관이 기능하지 못하면 결국은 불구가 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정 종의 멸종은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 지수는 현재보다 더 감소할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류에게 더 심각한 질병들이 더 자주 창궐할 수도 있을 거고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러한 질병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생태계에 대한 인간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 방식을 끊임없이 개선해야 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현 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우리 모두에게 속하는 책무입니다.

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 전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는 리미용님의 무서웠던 방학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철없던 소녀였던 나에게 일요일과 방학은 기다림보다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면 우리 네 남매는 어김없이 어머니 뒤를 따라다녀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름에는 논밭으로, 겨울에는 넬나무를 하러 산으로, 그렇게 나의 방학은 온전히 일로 채워졌습니다. 중학교 시절 기숙사 생활을 하던 나는 집이 그리워 견딜 수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집에 돌아가면 기다리는 것은 포근한 안식처가 아닌 땀과 흙투성의 노동이었습니다. 1980년대 생활 형편이 넉넉하지 않던 시절 기숙사 식당의 밥상은 늘 똑같았습니다. 감자국, 무국, 가지국. 겨울이면 얼어붙은 배추국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만 되면 기숙사생들은 하나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가야 그나마 그리운 가족도 보고 조금이나마 먹고 싶은 반찬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집에 가는 것이 늘 망설여졌습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할 것 없이 논밭으로 나가야 하는 일이 너무나도 끔찍했기 때문입니다. 일요일에는 학교에서 밥을 주니 집에 가지 않는 핑계를 댈 수 있었지만 방학만큼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대대일을 하시면서도 틈틈이 집안일을 돌보셨고 어머니는 혼자서 12무의 수선과 5, 6무의 한전을 가꾸느라 말 그대로 고양이 손도 빌렸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네 남매가 어머니를 도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불볕 더위가 내리쬐는 여름, 시루통처럼 습기를 머금은 논밭에서 우리는 줄줄 흐르는 땀으로 온몸을 적시며 김을 매야 했습니다. 한전을 다 메고 나면 수전에는 벌써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비닐 조각을 뒤집어 쓰고 손이 불어나도록 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도 틈을 내어 서목이 풀을 비워야 했고 옥수수 밭에서는 하루 종일 김을 메며 얼굴이 그을렸습니다. 다른 집들은 일꾼도 많고 농약을 써서 일손을 털었지만 우리 집은 네 남매가 모두 학교에 다니는 구차한 살림이라 농약을 쓸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태양은 우리의 여린 얼굴을 데울 듯이 내리쬐었고 하루가 끝나면 온몸은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되어 얼룩코양이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목과 팔에는 옥수수 잎에 스친 붉은 상처가 줄줄이 났고 그 상처에 물이 탈 때마다 눈물이 날 정도로 따갑고 아렸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아프다고 힘들다고 징징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이면 피곤한 몸을 비비며 다시 어머니를 따라 일터로 나섰습니다. 목이 마르면 산골짜기 시냇물을 벌컥벌컥 들이켰고 더위를 견딜 수 없을 때는 그물로 얼굴을 씻으며 잠시 더위를 식혔습니다. 복철이면 마늘을 캐고 감자를 캐고 가을을 준비하며 무와 배추를 심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해마다 반복되는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계절의 의무였습니다.
그런 판복석에서 나는 몰래 친구들이 부러웠습니다. 그늘 아래에서 예쁜 옷을 입고 소설책을 읽거나 친구 집을 오가며 노는 모습이 공주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맏딸로 태어난 나는 그런 대우를 받을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방학 숙제는 그저 형식일 뿐 하루하루는 오로지 어머니의 뒷고무니를 달아 일하는 것으로 채워졌습니다. 어린 동생들도 언니 못지않게

묵묵히 고된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름 방학에 비하면 겨울 방학은 그래도 조금은 행복했습니다. 겨울 방학에는 명절이 끼어 있어 며칠간은 비교적 편하게 지낼 수 있었기 때문이죠. 겨울이면 우리는 주로 땔나무를 하러 산에 올랐고 이듬해 있을 오이손, 당콩손 같은 농자재도 준비했습니다. 다행히 소 달구지가 있어 나무를 나르는 데는 조금 수월했지만 소를 먹이는 일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소를 처분하고 난 뒤에는 온 가족이 힘을 합쳐 나무를 끌고 와야 했습니다. 북풍이 윙윙 몰아치고 흰눈이 무릎까지 쌓인 엄동설 안에도 우리는 산에 올라 나무를 해야 했습니다. 날씨는 춥지만 나무를 하는 동안 몸에서는 오히려 뜨거운 김이 올랐고 얼굴엔 하얀 서리가 덮였습니다. 점심은 변변치 않은 주먹밥이나 도시락이 전부였고 해가 지고 집으로 돌아올 때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끊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루 동안 모아둔 땔나무 더미를 보면 피곤함도 잠시, 보람으로 가득 차던 그때 기분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겨울 방학에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가지는 가마니 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겨울철이면 시간이 날 때마다 가마니를 짜서 생계에 보탰습니다. 방학이 되면 우리 네 남매가 할 일은 새끼를 꼬는 일이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아버지가 엮어 놓은 볏짚을 가져와 하루 종일 새끼를 꼬았습니다. 너무 지루할 때는 볏짚을 들고 친구 집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누가 더 많이 꼬았는지 겨루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런 작은 경쟁과 웃음이 오히려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새끼를 꼬고 어머니는 가마니를 짜고 아버지는 그 가마니를 묶고 나르는 과정을 통해 온 가족이 함께 땀을 흘렸고 그 덕분에 우리가 등교할 때 조금이나마 용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는 말처럼 내 자식을 뒷바라지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은 1년 내내 꿀벌처럼 소처럼 쉬지 않고 일하시며 우리를 뒷바라지하셨습니다. 우리 네 남매도 그런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고 공부에 최선을 다했고 방학 동안에도 제멋대로 놀지 않고 일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비록 우리는 방학 동안 다른 아이들처럼 자유롭게 놀지도 귀한 대접을 받지도 못했고 매일 신물 나도록 반복되는 노동을 해야 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경험이 오히려 인생의 값진 자산이 되었습니다. 젊어서의 고생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다는 말처럼 어린 시절의 이런 경험은 나에게 강한 의지력과 인내심을 길러줬고 무엇보다 부모님의 순간 희생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그 무서웠던 방학에 있었기에 우리 네 남매가 더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절의 땀과 눈물은 오늘의 나를 만드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삶의 태도와 노동의 가치는 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영원한 유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1: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0: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1: 그렇지.
0: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2: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2: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종하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저물, 모, 구름, 운, 봄, 춘, 나무, 수, 모운, 춘수입니다. 이 고사성어는 먼 여행길에 있는 친구를 그리워하는 정이 간절하다, 네, 두터운 우성이라는 뜻입니다. 네, 무더운 어느 여름날 당나라의 유명한 두 시인인 두보와 이백이 락양에서 만났습니다. 당시 두보는 33살로 이백보다 11살 어렸습니다. 그러나 나이 차이는 이들이 친한 벗으로 되는데 아무런 장애도 되지 않았습니다. 리백을 만난 두보는 천상적선인이라 불리는 이백의 풍채에 끌렸고 이백과 함께 신선의 돌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이백 역시 두보의 순수하고 겸허한 성품과 시를 쓰는 탁월한 능력에 마음이 끌렸고 두 사람은 만나자마자 친한 벗으로 됐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늘 함께 명산 대천을 돌아다니고 술자리도 함께하면서 떨어지기 아쉬워하는 단짝 친구로 됐습니다. 늦가을에 접어들면서 두보는 장안에 가서 관직을 얻어보려 했고 이런 벗을 이백은 성 동문앞까지 병해줬습니다. 두 사람은 동구박 주막에서 말없이 몇 잔의 술을 마셨고 결국은 아쉬운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 후 문학계 이 두 거장은 다시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장안에 도착한 두보는 출사하려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쓸쓸한 날을 보내면서 더 리백을 그리워했습니다. 이때 그가 쓴 오온 율시가 있는데 마지막 네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북 춘천수 강동 일모운 하시 일준주 종료 세 론문. 네, 이 시의 대략적인 뜻은 나 두보는 봄의 위숙가에서 자란 큰 나무이고 당신 이백은 저녁 낮을 강동 상공을 지나는 구름이요. 언제면 우리가 다시 함께 술잔을 나누며 함께 문학의 도리를 담론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네, 고사성어 모운 춘수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됐습니다.

0: 밥 먹을 줄 아시나요?
1: 밥 먹을 줄을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0: 그게 아니라 식사의 운산사칙, 그걸 알고 있나 말이죠.
1: 밥을 먹는데 무슨 가감승제라니요?
0: 그럼 한번 들어보십시오. 친구들 사이 회식은 정물도 하고, 군의 식당에서 식사는 불필요한 접대 자리를 덜어내며, 가족과 함께하는 집밥은 정성이 가배되고, 식사 마지막에 국 한 그릇은 피로를 제해준다고 합니다.
1: 재밌는데요?
0: 그렇다면 식사 도구는 뭐로 하시죠?
1: 중국 사람이니 당연히 젓가락이죠.
0: 제 뜻은 공용 젓가락 사용할 줄 아냐 그 말입니다.
1: 공용 젓가락 사용법은 잘 모르겠네요. 집에서나 밖에서나 사용한 적 없어서요.
0: 그렇죠. 바로 공용 젓가락과 건강 운산 사칙을 몰라서 그래요.
1: 그들 사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죠?
0: 큰 관계가 있죠. 공용 젓가락 사용은 책임을 더하고 위험 부담을 감하며 건강에 동풍을 타고 감염의 우환을 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1: 많은 말이네요. 공용 젓가락의 좋은 점 잘 알았습니다.
2: 공용 젓가락 사용의 중요성, 가감승제 꼭 기억해 주세요.
3: 건강하게 삽시다. 여러분께 젊고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삶의 지혜와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코너입니다. 네, 8월 23일 초소절기를 맞이하면서 삼복이 막을 내렸습니다. 여름과 가을의 경계인 초소의 중소학생들은 곧 새학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계절의 변화에 맞춰 몸과 마음을 잘 조절해야 좋은 상태로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네, 전문가는 올해 여름은 내년보다 폭염이 더 심하고 더 오래 이어졌는데, 40일 동안 기나긴 삼복까지 겹쳐 초소 무렵에도 더위와 습기가 아직 완전히 물러서지 않았고, 가을의 건조함이 조용히 시작됐다고 소개했습니다. 네, 어린이는 장부가 여리고 기혈이 약하여 건강이 계절의 변화에 더 쉽게 영향받습니다. 네, 낮과 밤의 기온차가 점차 커지고 차고 더운 환경이 번갈아 이어지면서 고막힘이나 콧물, 인후통, 기침 등 감기 증상이 쉽게 나타납니다. 네, 남아있는 더위와 습기가 비위의 온화 기능을 막아 아이에게 식욕 부진, 복통, 구토와 설사 등 불편이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가을의 건조함은 진액을 소모시키기에 입과 눈이 마르고 피부가 건조하고 거칠어지며 코피가 나는 등 증상도 이와 함께 많아질 수 있습니다. 네, 전문가는 중소학생은 기온 변화에 따라 제때 옷을 더 입거나 벗고, 식사는 담백하고 균형 있게 하여 비위의 부담을 줄이며 제때 수분을 보충하여 가을철 건조함에 대비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남방에 비해서 북방 가을 건조의 특징이 더 두드러지므로 평소 물을 많이 마시고 맵고 자극적인 음식은 적게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국화와 맹문동을 우려 차 대신에 마시면 열을 내리고 음을 보충하며 건조함을 윤택하게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난방은 습열이 피상을 억내고 건조한 화기도 함께 있으므로 담백하게 식사하고 차고 기름지며 느끼한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산약, 봉병, 율무 등 식재료를 적절히 섭취하면 피상을 튼튼하게 하고 습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중소학생은 개학 일주일 전부터 생활 리듬을 조정하고 충분한 수면을 보장하며 점심시간에 눈을 감고 20분 정도 휴식을 취하면 체력과 정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라디오 이 세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 방송에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정금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문화문산 제1권, 제2권이 출판 발행됐습니다.
0: 습근평 총석의 위탁을 받고 리강 총리가 서장 기롱에 도착해 재해구조 작업을 지도했습니다.
1: 습근평 총석의 중요한 지지 정치를 관철 실시해 각계가 서장 기롱현 산사태 긴급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0: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72차 위원장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1: 보도 이어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중공조항 당사문헌연구원이 편집한 습근평 문화문선 제1권과 제2권이 최근 중앙문헌출판사에서 출판돼 전국적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후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은 당과 국가사업 발전의 대국에 입각해 문화건설을 국정운영의 핵심 위치에 두는 것을 견지했고 일련의 새로운 사상, 새로운 관점, 새로운 판단을 창의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신시대에 어떤 중국 특색 사회주의 문화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며 또 어떻게 중국 특색 사회주의 문화를 견지하고 발전시킬 것인가라는 중대한 과제에 체계적으로 답해 습근평 문화사상을 형성했습니다. 습근평 문화사상은 신시대 당이 문화건설을 이끌어온 실천 경험을 이론적으로 정리한 것으로서 두 가지 결합을 견지하고 막스주의 문화이론의 혁신을 추진한 중대한 성과입니다. 이는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문화편을 구성해 신시대 새 노정의 선전 사상 문화 업무를 잘 수행하고 문화 번영을 촉진하며 문화 강국 건설을 추진하는 데 강력한 사상적 무기와 과학적인 행동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습근평 문화문선 제1권과 제2권에는 2012년 1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문화건설과 관련한 습근평 동지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저작들을 수록했고 시간 순서에 따라 보고서, 연설, 강연, 서한, 지시 등 총 78편을 선정했습니다. 부분적 저작은 처음으로 공개 발표된 것입니다. 이 가운데 제1권은 2012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저작 27편이 수록되어 있고 제2권에는 2017년 10월부터 2026년 2월까지의 저작 51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습근평 문화문선 제1권과 제2권의 출판 발행은 전 당과 전국 여러 민족인민이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특히 습근평 문화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실천하는 데 권위 있는 교재를 제공했으며 광범한 당원, 간부, 대중이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더욱 깊이 깨닫고 두 가지 수호를 단호히 실천하며 사상정치 행동면에서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과 높은 일치성을 자각적으로 유지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문화 발전의 길을 견지하며 전 민족의 문화 혁신과 창조의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문화적 자부심과 자강을 끊임없이 추진해 사회주의 문화의 새로운 휘황을 이룩하고 중국식 현대화를 통해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데 강력한 사상적 보장, 강한 정신적인 힘, 유리한 문화적 조건을 제공하는 데 대해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1: 습근평 총석이 위탁을 받고 중공장 정축 상무위원이며 공무원 총리 리강이 관련 부문 책임자들과 함께 27일 오후 서장 기롱현 기롱진의 산사태 피해 지역에 도착해 재해구조 작업을 지도하고 재해구조 인원과 피해 지역 민중들을 유문했습니다.
0: 네팔에서 26일 산사태가 발생해 우리나라 서장 자치구 시가제시 기롱현 기롱 검문소에서 중대한 인명피해와 연락두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이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각 지역과 각 부문은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 정신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관철 실시해 분초를 다투어 해당 지역으로 돌진해 긴급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재해 발생 후 국가재해방지 재해감소 및 구조위원회와 응급관리부는 국가 2급 구조 비상대응을 발표했습니다. 국가종합소방구조대와 중국 안능, 중국 전건 등 각종 공정의 인력 천여 명 정도 현장으로 급파됐습니다. 27일 중국 안능은 8명의 선발조를 파견해 위성 휴대국, 탐지 무인기 등 탐지 장비를 활용해 상류의 토사댐에 대해 항공 촬영과 3차원 모델링을 실시하고 후속 토사댐 처리를 위한 과학적인 데이터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중국 안능공정구조 라싸기지 탐지팀의 일원인 진함소는 언세코와 대략 6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무인기를 활용해 항공 촬영과 모델링을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언세코의 길이는 대략 150m 정도였고 토사의 높이는 대략 4-50m였으며 저수 용량은 대략 150만 내지 200만 립방미터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언세코에 더 접근해 물속에 모니터링 장비를 투입해 하천의 류량과 수위 상승 속도를 구체적으로 관측할 계획입니다. 서부 전구 공군의 운 20 운수기 한 대가 전구 지휘 소조를 탑재해 27일 서장해 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군을 조직 지휘해 재해 공동구조를 진행하게 됩니다. 27일 오후 4시 기준으로 인민해방군과 무장경찰부대는 누적 5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했고 여러 차례의 무인기를 동원해 구조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서장 소방구조총대는 무인기 3차원 모델링, 열영상 탐지 등 과학기술 수단을 활용하는 한편 인력수색과 결부해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천성 응북관리청은 익룡 응급통신 무인기를 긴급 투입해 서장 현지에 익룡 응급통신 무인기와 협력하면서 재해 상황 조사,

0: 압수를 완료했다고 전했습니다. 서장 국경검사본부 시가체 국경관리지대의 기롱 국경관리대대 필기 교도원은 경찰과 향 정부 그리고 촌민위원회 관련 일꾼들이 다 동원돼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도록 대중들을 설득했다고 말했습니다. 국가보건건강위원회는 관련 책임자를 서장으로 파견해 의학구조와 응급처치 업무를 지도하도록 하고 서장 자치구와 회동해 의료보건 자원을 총괄 조율하고 수시로 부상자 구조 준비와 혈액보장을 잘하도록 관련 병원을 배치했습니다. 이 밖에 여러 국가 긴급 의학구조팀도 수시로 증원할 수 있습니다. 자연자원부 중국지질조사국과 서장자치구 자연자원계통의 45명 지질재해 응급 전문기술자들이 27일 재해 핵심 지역에 잇따라 도착했습니다. 자연자원부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이번 재해는 네팔 경내 고위빙하 붕괴로 인한 쇄설류 사슬형 재해입니다. 중국 자연자원 항공물체 탐사 원격감지센터의 곽조성 고급공정사는 고유의 빙하 붕괴 파편류가 도랑 안에 빙퇴석을 긁어내리며 도랑을 따라 하류로 신속하게 이동해 산사태의 사슬형 재해를 일으켰고 우리나라의 귀롱 통상구를 강타감으로써 큰 인명피해를 초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단계 자연자원부 전문가팀은 빙하 붕괴 내원구에 기타 빙체에 대해 중점적으로 재해 위험을 조사하고 빙하 붕괴 하류의 도랑과 통상구 지역의 재해 발생 범위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언세코에 대한 조사와 관측을 전개하면서 촌민 대피소, 변형된 사면, 구조 통로, 고위험 빙호에 대해서도 검사를 진행함으로써 구조 안전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을 평가하고 관련 부문과 협력해 예방 조치를 제정할 것입니다. 27일 저녁 수리부는 불어붙창장부 언세코의 발전 추세와 잠재적 영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면서 언세코 위험 상황 처리와 서장 기롱 산사태 재해 긴급 구조와 수리 지원 작업을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1: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72차 위원장회의가 27일 오전 북경이민대회당에서 개최됐습니다. 조락지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의는 전국인대 헌법법률위원회 준위원 신춘웅이 한 의료보장법 초안 개정 의견에 관한 회보와 경작지 보호와 품질제고법 초안 개정 의견에 관한 회보, 농업법 개정 초안 개정 의견에 관한 회보, 국방동원법 개정 초안 개정 의견에 관한 회보, 변호사법 개정에 관한 결정 초안 개정 의견 회보와 관련 초안 개정글을 심의했습니다. 회의는 중화민공화국과 웽그리아 인도조약에 관한 전국인대 외사위원회 준위원 루군금의 회보를 총취하고 조약 비준 결정초안 대리고를 심의했습니다. 회의는 개별적 대표의 대표 자격에 관한 보고와 임인한 심의 상황에 관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료기 비서장의 회보 등을 총취했습니다. 위원장 회는 상술한 초안 개정고 등을 상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해 심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0: 국무원 보도판공실이 27일 개최한 소식 발표회에서 사법부 등 부문 관계자가 법치선전교육 5차 5개년 계획을 관철하고 실시할 때 관한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8차 5개년 계획 법률보급기간 전민법률보급사업이 심층적으로 추진돼 주민들의 법치소양이 현저히 향상되고 사회관리의 법치화 수준이 지속적으로 제고됐습니다. 이로써 전민법률보급과 전민법률 준수가 전면적인 법에 따른 국정운영의 기초적인 업무로서의 중요한 역할이 한층 더 부각됐습니다. 법무부 호리열 부부장은 9차 5개년 계획 시기에 법률 보급은 15차 5개년 전망 계획 기간 경제사회 발전 대국에 부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법치선전교육법의 관철 실시라는 주선을 중심으로 대중의 법치 소양 제고와 전사회의 법치 신앙 양성이라는 핵심 목표를 겨냥한다고 표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전사회가 법치를 숭상하고 규칙을 준수하며 계약을 존중하고 공정을 수호하는 좋은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허위를 부부장은 앞으로 9차 5개년 시기 법률 보급 계획의 관철 실시와 법치 선전 교육법 실시를 일괄적으로 배치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허위렬 부부장은 사건을 통한 법률 해석과 법률 보급을 견제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던 사건과

0: 사안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법치 해석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률 보급을 기층 관리, 분쟁 조절과 해결, 업계 관리의 전 과정에 편입해 업무 처리 시 법에 의거하고 문제 발생 시 법을 찾으며 문제 해결 시 법을 활용하고 분쟁 해소 시 법에 기대는 방식이 진정으로 일상화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 국가통계국이 27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국 규모 이상 공업기업의 리온 총액이 4조 5,800억 원을 넘어 동기 대비 17.6% 증가했습니다. 공업품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배경에서 1월부터 7월까지 규모 이상 공업기업의 영업소득이 동기 대비 6.5% 증가했고 규모 이상 공업기업 리온이 동기 대비 17.6% 증가했습니다. 공업정보하부 셰디언 연구원 공업경제연구소의 관병 소장은 기업 리온이 비교적 빠른 증가세를 요지하는 이유는 한편으로는 영업소득의 안정적인 증가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업기업의 단위당 원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해 영업소득 리온율이 2023년 이래 역사 동기 대비 최고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인공지능 플러스의 확장이 가속화되고 연산력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장되면서 관련 제품의 수요 증가는 가격 인상을 끌었고 인공지능 생산, 응용과 관계되는 전자업계 리온의 고속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1월부터 7월까지 전자업계 리온은 동기 대비 1.1배 증가해 규모 이상 공업기업 리온이 비교적 빠르게 증가한 주요한 지탱으로 되었습니다. 관병 소장은 그중 연산력 칩과 조장 칩을 대표로 하는 집적 회로 업계의 리온은 동기 대비 18.5배 증가해 전체 전자업계의 리온 성장에 대한 기여률이 80%에 달했다고 비유했습니다. 첨단기술 제조업의 견인 역할이 뚜렷했습니다. 1월부터 7월까지 제조업은 산업망, 가치사슬의 중고급 단계로 전환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규모 이상 첨단기술 제조업의 리온이 동기 대비 50.1% 증가해 전체 규모 이상 공업 리온의 증가를 9.6%포인트 견인했습니다.
0: 북경 비수도 기능 해소 중점 프로젝트로 북경과학기술대학, 북경교통대학, 중국지질대학, 북경림업대학 웅안 캠퍼스가 내년 9월에 개학을 맞게 됩니다. 학교 건설은 이미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현재 4개 대학의 건축군은 윤곽이 뚜렷해졌습니다. 북경림업대학 웅안 캠퍼스 건설지휘부 상무부지휘장 리아군은 올해 말 내년 초에 준공을 마칠 예정이라고 표했습니다. 리아군에 따르면 학생생활구역 부분은 2027년 1월에 준공되고 교수청사는 내년 5월 30일 전에 준공되며 시정시설 부분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이면 전반 신형의 캠퍼스 모습이 대중에 공개될 것입니다. 북경과학기술대학 당위원회 상무위원이며 부교장인 성과임인은 2027년 9월 5천여 명 2027년급 본과 석사 신입생들이 웅안 캠퍼스에 오게 되고 2028년 9월 만여 명의 2028년급 본과 석사 박사생들이 웅안 캠퍼스에 입주해 한 학교 두 구역의 협동발전 운영구도를 초보적으로 형성하게 된다고 소개했습니다. 북경림업대학 웅안 캠퍼스 계획건설지휘부 상무부지휘장 리아구는 특별히 공기질에 대해 언급하면서 원자재로부터 건설 입장에 이르기까지 모두 엄격한 검사를 진행해 공기 수준이 국제 수준보다 더 월등하도록 확보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중국지질대학 조지단 교장은 웅안 캠퍼스와 함께 캠퍼스는 서로 다른 사명을 짊어지면서 상호 보완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표했습니다. 조지단 교장은 북경 캠퍼스는 지구과학 분야의 첨단혁신 인재 양성기지와 국제지구과학의 교류센터로 육성하고 웅안 캠퍼스는 지구과학을 지구시스템과학으로 확장해 신흥교차학과의 발전에 조력하게 된다고 소개했습니다.
1: 자연자원부가 27일 전국 모든 육지 국토를 포괄하는 최초의 국가급 기하 기준 영상을 공식 발표함으로써 디지털 중국 건설에 튼튼한 시공간 데이터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도시관리, 위치 안내, 내비게이션, 배달 봉사 등 지리 공간 정보의 다양한 응용 배경에는 완비된 국가급 시공간 데이터 기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기초적인 데이터의 정밀도를 높이는 것은 최근 국가가 종점적으로 공략해온 핵심 방향으로 됐습니다. 자연자원부 국토위성원격응용센터의 오전 부주임은 우리가 국가와 지방의 고해상도 용상을 활용해 생산하기 때문에 전국 공간 해상도는 전반적으로 0.5m에 달한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산악지대, 고원, 기준점이 희박한 지역과 모인구의 정밀도 통제 기술 난제를 돌파함으로써 전국 원격 탐사 용상의 위치 정밀도를 전반적으로 한 배 이상 향상시켰다고 소개했습니다. 위성은 지상 수백 킬로미터에서 수천 킬로미터 상공에서 지구를 촬영합니다. 촬영된 화면은 선명하지만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용상 속 픽셀에 대응하는 지리적 위치가 실제 좌표와 편차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공되지 않은 원시 위성 영상은 엄격한 기하 처리를 거쳐야 실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덕권 부주임은 우리나라 최초의 전국 기하 기준 영상이 목판 인쇄에 쓰이는 판과 같은 역할을 하여 좌표를 교정하고 위치 정밀도가 통일된 영상 데이터 성과를 만들어낸다고 비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디지털 중국 건설에 튼튼한 시공간 데이터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덕진 부주임은 이는 우리가 디지털 중국 건설을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지리정보 측량 사업의 전환과 승격을 추진하는 중요한 상징적 성과이고 또한 사위를 대상으로 봉사를 제공하는 신용의 지리정보 측량 공공 제품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전국 기하 기준 영상 성과와 응용과 실시 경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0: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근평 문화문선 제1권, 제2권이 출판 발행됐습니다. 습근평 총석의 위탁을 받고 리강 총리가 서장 기롱에 도착해 재해구조 작업을 지도했습니다. 습근평 총석의 중요한 지시정신을 관철 실시해 각계가 서장 기롱현 산사태 긴급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72차 위원장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홍화 리국호였습니다.

0: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 수출의 엔진 단일화의 숨은 위험 부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공식 통계기관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 4분기에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5개 주요 기업의 수출액이 전국 수출 총량의 절반을 넘었고 수출 증가 속도도 전체 수준을 크게 앞섰습니다. 분석가들은 이는 한국의 수출형 경제에 구조적 변화가 생겼을 것을 보여준다고 비하고 반도체 등 인공지능 산업이 수출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동력으로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글로벌 산업 경쟁 구도 변화에 인한 기회도 있지만 산업 집중도가 지나치게 높아질 가능성에 따른 경제적 위험도 존재합니다. 한국통계정보소비소망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6년 2, 4분기 한국 수출액 상위 5개 기업의 수출액 합계는 1,380억 달러로 한국 전체 수출의 2,750억 달러의 50.2%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2015년 발표한 분기 통계 이후 처음으로 상위 5대 기업의 수출 비중이 50%를 돌파한 것으로 됩니다. 동시에 상위 5개 기업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157% 증가해 전체 수출 증가률을 뚜렷하게 웃돌았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수출이 거두기업에 집중되는 추세가 뚜렷하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2, 4분기 한국 5대 기업의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30.7%보다 크게 높아져 5개 분기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상위 5개 기업은 동기 한국 수출 증가분의 84.1%를 차지하여 수출 증가를 견인한 절대적 주역으로 됐습니다. 여론은 대체로 인공지능 산업의 빠른 발전이 한국의 수출 성장에 중요한 기회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새 기초시설이 견인한 반도체 수요는 2, 4분기 한국 수출 증가의 중요한 동력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을 대표로 하는 주요 기업들의 수출 증가 속도는 전체 평균보다 뚜렷하게 높았습니다. 한국 매일경제는 이러한 변화는 한국의 수출 성장이 점차 글로벌 경쟁력이 강한 소수의 기업에 더욱 집중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전국의 수출 자원이 거두기업들에 집중되는 동시에 대기업 진영 내부에서도 점차 분화가 심화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한국의 수출 규모 확대를 수출 경쟁력의 동시 향상과 일치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중경제사회연구소의 강호구 소장은 반도체 칩 제조를 제외하면 한국은 현재 뚜렷한 기술 우세를 지닌 주력 산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주력 산업은 최근 국제 경쟁 심화와 기술 우세 약화 등 문제 직면했고 현재의 수출 황리면에는 구조적 위험이 숨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은 원자재와 중간재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환율 변동이 대외무역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2, 4분기 원화 약세는 자국 제품 수출에는 유리하지만 수입 비용도 높일 전망입니다. 분석가들은 한국 제조업이 글로벌 분업에 깊이 참여하면서 전형적인 두 끝이 외부에 있는 특징을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테면 상류의 에너지, 핵심 설비, 중요 부품은 외부 공급에 크게 의존하고 하루 제품은 대량으로 해외 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는 칩 등 주력 제품의 수출이 크게 늘어나는 동시에 기업의 생산력 확대로 설비와 원자재 구매가 증가해 수입 수요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현재 한국 수출 성장에 강력한 동력이지만 단일한 엔진이 차량 전체를 지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는 그 동력이 더 많은 산업과 분야로 전달될 수 있는지에 달려있습니다. 관찰 인사들은 현재 한국 수출이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는 것은 인공지능 인프라 확충으로 촉발된 반도체 수요와 단계적 수급 관계의 영향이 큰 데서 비롯된다면서 이런 일정한 주기성을 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기업의 강점 제품인 고대역포 메모리의 공급 부족 시장 환경이 얼마나 더 지속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강호구 소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리온액이 계속해서 신기록을 세우고 있지만 리온이 주로 기업 내무에 머물러 중소기업의 주문, 취업기회 또는 민생복지로 충분히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반도체 산업의 수익성이 비교적 좋은 호황기를 활용해 한편으로는 연구개발 투자를 계속 확대하고 기술 우세를 다지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반도체 외에 새로운 분야를 육성해 거두교배의 창업과 취업에 더 많은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국동아일보는 사설에서 현재 한국의 수출 경기가 반도체 부문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의 구조적 집중 특성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는 자본 집약성 특성이 두드러져 일자리 창출의 능력이 제한적이기에 업계 리온이 더 많은 산업의 혜택을 주기 어렵습니다. 이 같은 흐름이 계속된다면 산업 다각화의 성장 여력이 압박을 받게 되고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회복 탄력성도 더욱 약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수출의 엔진 단일화의 숨은 위험 부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아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선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조일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계열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스큰뱅이 좋아하는 정보를 보내드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슈퍼 구매자 플러스 슈퍼 판매자로 전 세계가 중국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울란바타르의 오염 처리 난제를 해결한 중국과 몽골국의 협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1: 계열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스큰뱅이 좋아하는 정고 오늘은 제10부 우뚝 솟은 관문과 험준한 길은 철롱선 같더라 국가안보편 네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5: 방금 우리가 들은 것은 2018년 6월 29일 19기 중앙정치국 제6차 집단학습에서 한 습금평 총서기의 한달락 연설입니다. 평안 속에서 위기를 생각하고 다스림 속에서 혼란을 우려하라는 위원의 묻고 학편 7에서 나온 말입니다. 시경 빈풍 치효에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전에 치효는 뽕나무를 물어다가 둥지를 다진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비가 아직 오지 않았을 때 지효는 이미 둥지를 짓기 시작해 뽕나무 껍질과 뿌리를 쪼아 둥지를 묶어 단단히 했다는 내용입니다. 성구 미우주무가 바로 시경치효에서 따온 것입니다. 좌선에는 특별히 평안 속에서 위기를 생각하라는 이야기 하나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춘추시기 진도공은 송나라, 제나라, 위나라 등 12개 제후국과 연합해 정나라를 포위하고 공격했습니다. 약수한 정나라는 자국의 병력이 부족함을 알고 바로 죄를 자청하며 화해를 청구했습니다. 정나라 군주는 또 사람을 보내 많은 귀중품을 진나라의 뇌물로 바쳤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진도공은 대신 위강의 큰 공을 인정하고 뇌물의 반을 위강에게 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정직한 위강은 뇌물을 사살하면서 진도공에게 권고했습니다. 서왈, 그 안 사위라고 했으니 미리 생각해두면 대비할 수 있고 준비가 있으면 우환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뜻인즉 지금 비록 진나라가 강대하고 번창하지만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안전할 때 꼭 앞으로 가능하게 나타날 위험을 생각해야 하고 이래야만 준비가 있어 실패와 재난의 발생을 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유강의 말을 듣고 나서 진도공은 그가 시시각각 국가와 백성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를 더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주역 계사전하에서는 군자는 평안할 때 위기를 잊지 않고 존속할 때 멸망을 잊지 않으며 다스려질 때 혼란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몸이 평안하고 나라가 존속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고 맹자에서도 우환 속에 살고 안락 속에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사서 경전이나 제자 저작이나 모두 시시각각 평안 속에서 위기를 생각하고 다스려질 때 혼란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소홀하고 방심하면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명나라 시기부터 동남 연해 지역은 줄곧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왜구가 수시로 침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명나라 가성 중기 이전까지만 해도 왜구의 소란은 소규모 약탈 정도였습니다. 그것은 명나라의 국력이 강대한 데다가 전함도 막강했기 때문입니다. 왜구들은 특히 명나라 전함 복선을 두려워했습니다. 강대한 화력을 장착한 복선은 당시 해상의 절대 강자였습니다. 그러나 명나라 가성 연간 관원들의 부패가 날로 심각해지고 일부 상인까지 왜구와 결탁했습니다. 그들은 국가의 안위를 망각하고 명나라의 중요 기밀인 복선의 기술을 왜구들에게 팔았습니다. 복선 기술을 장악한 왜구들의 새로운 전함이 해상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었고 절강, 광동의 해군을 모조리 격파했습니다. 연해 지역 백성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됐고 결국 중국 해양 방위 역사에서 가성 왜구 대란을 초래했습니다. 그 후 척계관과 유대유가 나타나 명나라 세일대 전함을 제조한 후에야 다시 왜구에 대한 우세를 재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피비린 역사 경험 교훈은 수시로 강렬한 안보 이식을 갖추고 나라와 이민의 안전을 첫자리에 놓아야 한다는 도리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평안 속에서 위기를 생각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우수한 문화 유전자입니다. 우리는 늘 경계심을 유지합니다. 새로운 정세에서 우리나라는 복잡다단한 발전과 안보 환경에 직면했고 각종 예측할 수 있는 위험 부담과 요인이 확연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종 위험 부담을 해소하는 능력을 끊임없이 제고해야 합니다. 습금평 총서기가 당부한 것처럼 역사를 거울로 삼고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중요시하며 평안 속에서 위기를 생각하고 다스림 속에서 혼란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1: 평어근인 습금평이 저하는 전고 제10부 우뚝 솟은 관문과 험준한 길은 철롱성 갓따라 국가안보편 네 번째 부분 보내드렸습니다.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뉴스 추적 코너 이어집니다.
1: 뉴스 추적.
0: 오늘 AI로 해설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슈퍼 구매자 플러스 슈퍼 판매자로 전 세계가 중국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데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슈퍼마켓 진열대에 가득한 글로벌 명품부터 한국 부두에서 각국으로 운송되는 중국 제조까지 수입과 수출 그리고 오고 가는 풍경이 이미 오늘날 중국 대외 무역의 생생한 축소판으로 되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기간 중국의 화물 무역 수출입은 동기 대비 17.3% 증가한 가운데 수입은 22% 늘어 증가률이 5개월 연속 수출보다 높았습니다. 오늘날 중국은 글로벌 슈퍼 판매자일 뿐만 아니라 슈퍼 구매자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유라시아 평론은 중국의 수입 증가가 세계 무역의 미래를 지탱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외신들은 중국의 글로벌 무역 기여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져 세계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량으로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들어 글로벌 무역 장벽이 확대되고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세계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이 지속적인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최근 2026년 글로벌 무역 증가률이 2025년에 5%에서 3.5%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일부 서방 정치인과 언론은 이른바 중국 충격 이점령 중국 압축론을 부추기면서 중국의 무역 흑자가 글로벌 시장에 충격과 압박을 가하고 있고 중국 제조업의 성장은 글로벌 남방 국가들의 공업화 발전 공간을 잠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경제 법칙과 기본 사실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중 기준과 패권 불안으로 가득 차 있어 국제 여론의 광범위한 의혹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대외경제무역대학 중국개방경제이론연구원의 상백천 원장은 중국은 세계 1위 제조대국으로서 완비된 산업체계와 과학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우수한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의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각국의 수요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슈퍼 판매자로 되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무역균형 발전을 촉진하며 초대형 시장의 혜택을 끊임없이 방출함으로써 세계에 광범위한 기회를 제공하여 환영받는 슈퍼 구매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실은 서방의 왜곡과 비방에 대한 가장 좋은 반박입니다. 슈퍼 판매자로서 중국은 우수한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 공급을 세계에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중국의 기계 설비, 공업용 부품 등은 발전 도상국 기업들의 비용 절감과 효율 향상, 생산 능력 확대를 돕고 있습니다. 중국의 에어컨은 최근 폭염에 시달리는 유럽 주민들에게 시원함을 선사하고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는 해외 소비자들의 비용을 절감하고 더 나은 운전 경험을 누릴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하버드대학 데니 로드릭 교수는 중국의 무역 흑자를 오히려 주변국에 혜택을 주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맨체스터 대학은 최근 보고에서 중국의 친환경 산업 발전이 글로벌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은 고수준의 대외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슈퍼 구매자 역할을 한층 더 발휘함으로써 중국 초대형 시장을 세계의 큰 기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 계획 요강은 수출입 균형 발전 추진을 명확히 제시하고 올해 정부 사업 보고는 수입 적극 확대, 무역 균형 발전 추진을 한층 더 배치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17년 연속 세계제 2위 수입국 자리를 지키고 있고 63개국에 대해 무관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기간 중국은 150여개 무역 동반자로부터의 수입이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 수출 중국 계열 행사는 국내외에서 40회 이상 개최되었고 약 100개국의 우수 제품이 이를 통해 중국 내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당면 세계 경기 회복이 더디고 수요가 위축되면서 시장은 가장 희소한 자원으로 되었습니다. 농산물에서 부품, 화장품에서 의료기기에 이르기까지 중국이 수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국내 민중과 기업의 생활과 생산 수요를 더 잘 충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역 동반자들에게도 더 많은 주문과 일자리, 발전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기간 중국의 전기기계 제품 수입이 5조 3,100억 원으로 동기 대비 29.7%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중국 산업의 전환과 승격 그리고 과학기술 혁신을 유력하게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효율적인 운영을 이끌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의 수입 확대가 많은 자원형, 수출형 국가들의 경제 발전을 도와 포용적이고 혜택이 있는 경제 글로벌화를 유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글로벌 남방 국가들은 특히 깊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1일부터 중국은 53개 아프리카 수교국에 대해 전면적인 무관세 조치를 시행하여 5월부터 6월까지 기간 아프리카로부터의 수입액은 1938억 원으로 동기 대비 23.5% 증가했습니다. 영국 위클리는 최근 짐바브웨 블루베리 산업을 사례로 중국 소비시장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아프리카의 신선한 농산물 수출이 더 큰 성장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여러 국제기관들은 중국이 초대형 시장의 활력을 지속적으로 자극하여 세계 무역 성장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슈퍼 구매자 플러스 슈퍼 판매자 중국은 세계 공장이 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이 되기를 더욱 원합니다. 중국의 발전이 세계에 가져다주는 것은 충격이 아닌 기회이고 압박이 아닌 역량 강화입니다. 중국과 세계가 더욱 긴밀하게 서로를 향해 나아갈 때 서방이 부추기는 갖가지 그릇된 주장들은 스스로 무너질 것이고 사람들은 중국의 기회에 대해 더 깊이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유럽대외관계위원회 마크 레오나르드 소장이 지적했듯이 사람들은 신속하게 갱신하는 중국의 과학기술과 신제품들을 갈수록 더 많이 접촉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더 많은 해결책을 제공하고 또 더 많은 번영의 기회를 창출하는 국가가 더 많은 민심을 얻을 것입니다.
3: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4: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3: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4: 그렇지.
3: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4: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어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2: 분석과 설명.
1: 오늘은 울란바타르의 오염 처리 난제를 해결한 중국과 몽골국의 협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 몽골국 최대 규모이자 최첨단의 하수처리 시설인 울란바타르 중앙하수처리장이 공식 가동되었습니다. 프로젝트의 수석통역으로 근무하는 몽골국 직원 우리나는 요즘 하루 종일 공장 각 작업장을 오가며 몽골국 측 기술자들을 위해 통역을 하고 전체 운영과 유지보수 기록을 정리하면서 하수처리장 인계작업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국 중철사국그룹 회사가 중국 표준과 중국 기술로 건설한 이 하수처리장은 중국과 몽골국 양국의 중점 생태협력 공정입니다. 프로젝트 부지는 약 17만 8천 평방미터에 달하고 55개의 단독 건축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하수처리 능력은 25만 립방미터에 달해 울란바타르 시내의 대부분 생활하수와 산업폐수를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어서 몽골국 인구의 거의 절반에게 봉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공장 종합청사 4층 옥상에서 바라보면 8개의 거대한 2차 침전못이 거울처럼 펼쳐져 있고 맑은 처리수 수면에는 푸른 하늘과 흰 구름이 비칩니다. 종합청사 로비에는 2개의 전시판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한쪽은 에너지를 절약하는 지능형 순환재생 가능한 새로운 정수공장이고 다른 한쪽은 처리 용량이 부족하고 시설이 낡은 공장 모습입니다. 양쪽 화면은 선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중국 중철사국그룹 회사 프로젝트 책임자 르혜운이 현지가 직면했던 오염처리 어려움을 설명한 데 의하면 기존의 낡은 공장은 1960년대에 건설되어 세 차례 개조와 증축을 거쳤지만 일일 처리 상한선은 겨우 16만 립방미터에서 17만 립방미터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도시 인구가 급증하면서 하수 배출량이 늘어나고 또 구식 설비들의 고장이 잇따르면서 도시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충분히 처리되지 않은 다량의 하수가 울란바타르의 어머니 강인 둘라강으로 직접 유입되어 강물에서는 늘 코를 찌르는 악취가 풍겼습니다. 이에 대한 우르나의 감수가 참혹 깊었습니다. 우르나는 10년 전 중철사국에 입사했을 때 회사가 맡은 몽골국 장애아동재활센터 건설사업에 참여했었습니다. 우르나는 당시 숙소 인근의 하천에서 흘러나오는 악취를 늘 맡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신설처리장이 안정적으로 가동되면서 주변 공기와 하천 수질이 뚜렷하게 개선되었습니다. 려혜우는 이 하수처리장이 맑은 물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저탄소 순환리늄도 전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서 설계 단계부터 하수처리 청정에너지 자원재생의 일체화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려혜운에 따르면 설계팀은 몽골국의 슬러지 유기물 함량이 높은 특성을 고려하여 대형 중원 혐기성 반응기 4개를 부대 설치했습니다. 슬러지 발열을 통해 생성된 메탄가스를 발전에 활용함으로써 준공 후 처리장 전력의 약 25%에서 30%와 슬러지 가열용 여론을 자급자족할 수 있어 장기 운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하수가 범람하던 상황에서 맑은 물이 강으로 흘러드는 변화를 이끈 이 프로젝트는 기술 공백을 메웠을 뿐만 아니라 현지 인력 양성과 자체 운영 유지 보수에도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2023년부터 약 70명의 몽골국 운영 유지보수 관련 인력이 중국에서 전문 교육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 우르나는 현지 관련 부문 직원들과 함께 북경으로 가 메탄가스 발전 특별 강습에도 참가했습니다. 우르나는 우리 몽골국의 많은 공정사들이 큰 수확을 얻었고 크게 진보했다고 느낀다면서 자기 역시 이 프로젝트를 통해 배우고 단련받은 덕분에 류사한 다른 프로젝트도 잘 해낼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3: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4: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3: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4: 나는 깨끗한 초소지에서 왔습니다.
3: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4: 수도 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3: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4: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3: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지금까지 심승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그램 편성과 진행의 최울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또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라디오 이 세상" 잠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아하는 일을 찾으라는 말에 오히려 길을 잃은 적이 있으세요? 적성 검사를 몇 번을 해봐도 답은 늘 안개석이었습니다. 좋아하는 일도 일이 되는 순간 지겨워집니다. 네, 그러니 질문을 바꿔보세요. 이 일의 지루함을 견딜 수가 있는가? 글쓰기가 좋아도 퇴고가 지옥이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요리가 좋아도 매일 반복되는 설거지가 싫으면 오래 못 가 그만두게 됩니다. 네,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반복되는 연습을 견디는 사람이 결국 그 일의 주인공이 됩니다. 견딜만한 단점을 가진 일, 그게 전직에 가장 가깝습니다. 네, 사랑은 설렘이 아니라 견딤으로 완성되듯이 일도 그런 겁니다. 네, 라디오 이 세상, 오늘은 먼저 개혁을 갈증 전면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이 준비됐고요.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는 리 미영님의 무서웠던 방학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사성어로 읽는 중국 역사와 문화 시간에는 모운 춘수의 뜻풀이와 요래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오늘의 첫 코너 만나볼까요?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 전국 조선어 방송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교수가요.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강설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공정한 집법 사법 체제 및 기재를 완비하는 것은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한 데서의 필연적 요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봉인, 압수, 독렬 등 강제 조치를 남용하여 민영기업의 합법적 재산을 침범하는 행위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정에서는 사전심사, 중간감독, 사후시정 등 업무기재를 보완하고 국민의 인신권리에 대한 강제 조치와 봉인, 압수, 독렬 등과 같은 강제 조치에 관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전심사 기재를 보완해야 합니다. 강제조치는 반드시 법정 권한, 범위, 조건과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안검찰기관이 범죄수사의 수요에 따라 기술수사 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엄격한 비준수속을 거쳐야 합니다. 중간감독 기재를 보완해야 합니다. 중간감독은 부당한 강제 조치를 방지하고 이로 인한 침해를 막아내기 위한 일종의 감독 및 제약 기재입니다. 예를 들어 인민법원, 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이 범죄 피의자, 피고인에 대하여 부당한 강제 조치를 취했을 경우 즉시 강제 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합니다. 사후 시정 기재를 보완해야 합니다. 사후 시정은 집법사법기관이 강제 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피해자의 손실을 배상하는 일종의 제약 기재입니다.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기관이 실시한 행정강제 조치에 대하여 법에 따라 행정제해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행정기관이 법을 위반하여 실시한 행정강제 조치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법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0: 하는 도드로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직권을 이용하여 정실로 법을 어기면서 법을 어겨 재판하는 등 법을 어기며 사리 사욕을 채우는 범죄를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함으로써 사법이 공신력을 수립하고 수호해야 합니다. 직권을 이용하여 타인을 불법 감금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타인의 인신 자유를 불법적으로 박탈하는 불법 감금 범죄를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함으로써 이민 대중의 인격 존엄과 인신 자유가 침범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직권을 이용하여 범죄 피의자, 피고인에게 고문으로 공수를 강요하거나 폭력으로 사용하여 증인의 증언을 취득하는 공수를 강요하는 범죄를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함으로써 범죄 피의자와 피고인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해야 합니다. 모든 형사 사건의 변호사의 변호가 따르도록 추진하여 피고인의 합법적 권익을 충분히 보장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위임하여 변호하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이 범죄 피의자, 피고인에게 부여하는 일종의 소송 권리이며 형사 소송에서 인권 보장을 강화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습금형 정석에는 만약 대중이 사법 수요가 있어 소송을 해야 하는데 소송할 돈도 도움을 청할 변호사도 없다면 공정한 사법이 실현될 수 없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경제와 사회 발전이 불균형적이고 변호사 대우의 지역적 분포도 불균형적인 등 요소의 영향으로 모든 형사 사건에 변호사의 변호가 따르도록 실현하는 데는 아직 적지 않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에 있어서 집법 사법기관이 형사소송법과 법률원조법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실시하여 형사사건의 범죄 피의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 또는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변호인을 위임하지 못할 때 법률원조기구에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법에 의한 범지역 법률서비스 자원 이동 기제를 구축하여 법률서비스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 법률원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각급 정부가 법률원조 서비스 및 기타 법률원조 경비를 본급 정부 예산에 편입하여 법률원조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집법 및 사법의 구제보호 제도와 국가 배상 제도를 보완하여 인권 보장 수준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집법 및 사법의 구제보호 제도와 국가 배상 제도는 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당사자가 법에 의하여 제2권, 기소권, 상소권을 향유하는 것을 보장해야 합니다. 국가에서 구축한 경제가 어려운 국민과 법정 조건에 부합되는 기타 당사자에게 무료로 법률 자문, 대리, 형사 변호 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서둘러 보완해야 합니다. 국가 배상의 규칙 원칙, 배상 기준, 배상 절차, 비용 보장과 결정 집행 등 관련 제도를 한층 더 개선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경범죄 기록을 봉인 보관하는 제도를 수립하여 경범죄자가 순조롭게 사회 복귀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그 친족의 합법적 권익에 부당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합니다. 대부분 경범죄 사건의 피고인은 범죄의 주관성과 인신의 위험성이 크지 않고 이미 형사 책임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교학 해설을 거쳤지만 사건 기록이 있다거나 전과가 있다는 원인으로 평생 불리한 후과를 짊어지면서 살아가고 있으며 그 부수한 결과로 자녀의 진학과 취업에까지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범죄 기록을 봉인 보관하는 제도를 수립함으로써 법정 절차와 리오가 없이 관련 기록을 검열하거나 공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단합하고 교육하며 조화 사회를 구축하고 인권 보장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유리합니다. 행정사건의 관할 제도 개혁을 심화하고 행정기관이 법에 의해 직권을 행사하는 데 대한 감독 강도도 높여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서민의 대정부소송 제도라고 불리우며 그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행정기관이 법에 의한 직권을 행사하는 데 대한 감독입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0: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멀리 가는 길. 이 시간에는 연변 지역이 15차옥에는 좀 많게에게 웅대한 청사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생생한 실천을 주목해봅니다. 네, 휴대폰을 밭두렁에 세워놓고 이야기를 주고받으면 물건을 팔 수 있어요. 길림성 왕청현 동광진 만화촌 당지부 서기 겸 촌민위원회 주임인 양광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1987년생 인근은 10여 년의 시간을 들여 이 저수지 건설 이민촌을 왕청현의 전자상거래 제1촌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2016년 소대파 저수지 건설로 인해 왕청현 동광진 만화촌 경작지의 3분의 2가 징수되었습니다. 네, 당시 마을 사람들의 가장 큰 걱정은 앞으로 수입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양왕은 그 시절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당시 그는 만화촌 촌민위원회 주임으로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마을에는 노인이 많고 젊은이들이 마을을 떠나는 현실을 마주하며 그는 촌 주재 실무조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고민했습니다. 마을은 산이 많고 숲이 울창해 검정기버섯, 산나물, 작과 같은 농산물의 품질이 뛰어났지만 판로가 없어 주민들을 오랫동안 공경에 빠뜨렸습니다. 전환점은 2018년에 찾아왔습니다. 가난구제 대상 단위인 왕청현 민족종교사무국의 도움으로 마을은 컴퓨터, 라이브 방송용 거치대, 보조 조명 등 전자상거래 설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양광은 앞장서 마을 최초의 토보점포 촌주재 형제련을 열었습니다. 네, 당시만 해도 모두가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아는 바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토보점포는 진입장액이 낮아 30원의 보증금만 내면 시도해볼 수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죠. 한 건이라도 팔면 됐지 않은 마음으로 여섯, 일곱 가구의 주민들도 함께 인터넷 점포를 열었습니다. 인터넷 점포는 개업했지만 찾아오는 고객은 한두 명에 그쳤습니다. 며칠, 때로는 일주일을 기다려야 겨우 한 건의 주문이 들어올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2019년, 왕청현에서 검정기버섯 축제가 열렸습니다. 중앙방송총국에서는 축제를 주제로 왕청 검정기버섯 특집 보도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양광은 기회를 놓칠세라 신속하게 판매 전략을 바꿔 모든 점포의 간판을 왕청 검정기버섯으로 통일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그날, 많은 소비자들이 이 키워드를 검색하여 마을의 인터넷 점포를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 달에만 마을 전체 인터넷 점포의 매출은 2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방향을 바로잡고 전략만 잘 짠다면 이 일이 정말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네, 결정적인 도약은 한 차례 오해에서 비롯됐습니다. 알리바바 그룹의 향촌지능특파원 강창정이 데이터 분석 중 양광의 촌주재 형제련 점포를 발견하고 연락을 취했습니다. 네, 당시에는 사기꾼인 줄 알고 무시했죠. 그런데 그 후에 왕청현에서 조직한 전자상거래 강습에 참가했을 때야 그 무대 위의 강사가 바로 제가 무시했던 그 특파원임을 알아차렸습니다. 네, 이 작은 에피소드는 지금도 양광이 사람들에게 웃으며 들려주는 이야기거리로 되었습니다. 그 뒤로 강창정 특파원은 만화촌에 머물며 주민들에게 전자상거래 운영과 라이브 방송 마케팅을 하나하나 가르쳐줬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3시간에서 4시간 진행해도 겨우 몇 건 팔리던 상황에서 단 한 차례 방송으로 10만 원의 매출을 달성하기까지 양광과 주민들은 한 걸음 한 걸음 노하우를 터득해 나갔습니다. 촌민 강풍해는 그해 매출 100만 원을 돌파하며 강100만이라는 기분 전 별명까지 얻게 됐습니다.
네, 주변 사람들이 치부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라이브 방송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한 끈만 팔아도 괜찮다는 기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실제로 1년에 100만 원 어치를 판다는 것을 본 사람들은 하나 둘씩 자발적으로 도전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네, 천민 저렴의 이야기는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는 생생한 축소판입니다. 그는 원래 주부로 집에서 아이를 돌보느라 수입이 전혀 없었습니다. 밖에 나가 일하려고 해도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양광은 그네를 찾아 전자상 거래를 시도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초려염은 제품 등록, 백그라운드 관리, 라이브 방송 판매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를 하나하나 배워갔습니다. 열심히 배우며 경영한 보람으로 지금은 점포 연간 매출이 5만 원에서 6만 원에 달합니다. 전자상 거래를 접할 기회는 많지만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쉽게 포기하고 맙니다. 네, 저도 처음에는 검정기 버섯을 팔고 싶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네, 소비자에서 경영자로 변신한 초려염은 솔직한 마음을 토놓았습니다. 네, 양광은 만화촌의 치부 경험을 이웃 마을까지 전해주며 점포 등록과 기본적인 운영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또한 그는 온라인 장터 형식도 시도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채취한 산나물이나 재배한 잡곡을 라이브 방송실에 가져오면 양광은 주민들과 함께 화면에 나와 농산물을 소개하면서 판매했습니다. 라이브 방송 판매가 활발해지면서 양광은 신형 농기구에 대해 자신만의 이해를 갖게 됐습니다. 그는 휴대폰이 한 시대의 신형 농기구가 가능했던 이유는 전국 각지 소비자들이 농산물의 실제 모습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네, 저희는 대부분의 방송을 밭두렁이나 검정이 버섯 재배기지 옆에서 진행합니다. 소비자들이 농산물이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채취되는지 직접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네, 이처럼 투명하고 진실된 전시 방식은 어떠한 광고 문구보다도 설득력이 높았습니다. 2025년 11월 11일 쇼핑 축제 기간, 그는 주민들을 이끌어 전문가 설명 플러스 실경 라이브 방송 모식을 활용해 온라인 매출 30만 원을 달성했고 연간 전자상 거래 판매 수입은 4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깊은 산속의 우수한 농산물을 성공적으로 전국 시장에 선보인 겁니다. 2026년 4월 양광은 공천단 중앙 전국청년연합회로부터 2026년 새시대 청년 선봉으로 선정됐습니다. 연변에서 유일하게 이 영예를 받아하는 청년입니다. 네, 증서를 받을 때 매우 영광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보니 모든 노력이 값지게 느껴집니다. 네, 양광은 10여 년의 노력을 통해 자신의 약속을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향촌진흥의 길을 비추는 한 줄기의 빛이 되고 싶습니다.

지구상에는 약 1,000만 종의 생물종이 살고 있을 것으로 생물학자들은 추론합니다. 이 중 공식적인 이름, 학명이 부여된 생물종은 약 20%인 200만 종에 불과합니다. 인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물종은 지구의 특정 장소에 제한적으로 분포합니다. 따라서 지구에는 기후 환경에 따라서 생물종이 많이 분포하는 곳과 적게 분포하는 곳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느 특정 지역에 얼마나 다양한 생물종들이 분포하는지를 정리하는 용어가 생물 다양성입니다. 그런데 전 지구적으로 보아서 육지에서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을 생물 다양성 열점이라고 부릅니다. 다양한 생물종들이 사는 생물 다양성 열점 지역은 인류가 살기에도 적당한 기후를 갖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인류 문명의 발달과 함께 이들 열점 지역 면적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많은 생물들의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어서 미래에 이들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멸종의 회오리 바람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생물

종이 이 효리 바람에 휩쓸리면 빠져나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결국 멸종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우선적으로 생물 다양성 열점을 잘 보존하는 것이 시급한 인류의 책무입니다. 생물 다양성의 개념도 기본 개념인 종 다양성에서 종 내의 개체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유전적 다양성, 또 다양한 종들로 구성된 기능 단위인 생태계의 다양성, 그리고 인류가 자연과 교감하면서 이루어낸 문화적 다양성까지 총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됐습니다. 이들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든 간에 다양성이 높은 것이 이 시스템의 건강성을 의미합니다. 즉 종이 건강하려면 유전적 다양성이 커야 하고 생태계가 건강하기 위해선 종 다양성이 높아야 하며 지구가 건강하려면 생태계가 다양해야 하며 생태계를 구성하는 한 종인 인류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이 유지돼야 합니다. 지구상에는 인간의 극심한 간섭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간은 혈당량, 혈압, 체지방 지수, 간 수치, 지방 함량 등 여러 수치를 이용해서 우리의 건강을 파악하는 지수로 활용합니다. 같은 원리로 지구의 건강 지수도 생물종 다양성 지수를 이용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야생에서 멸종되었거나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 생태계의 구성종들은 단순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구의 건강 지수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마치 어느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하거나 멸종되면 그 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생물들이 기능적 구조적으로 얽혀있는 생태계는 우리 몸과 같은 하나의 유기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인간의 한 기관이 기능하지 못하면 결국은 불구가 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정 종의 멸종은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 지수는 현재보다 더 감소할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류에게 더 심각한 질병들이 더 자주 창궐할 수도 있을 거고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러한 질병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생태계에 대한 인간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 방식을 끊임없이 개선해야 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현 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우리 모두에게 속하는 책무입니다.

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전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는 리미용님의 무서웠던 방학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철없던 소녀였던 나에게 일요일과 방학은 기다림보다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면 우리 네 남매는 어김없이 어머니 뒤를 따라다녀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름에는 논밭으로, 겨울에는 낼나무를 하러 산으로. 그렇게 나의 방학은 온전히 일로 채워졌습니다. 중학교 시절 기숙사 생활을 하던 나는 집이 그리워 견딜 수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집에 돌아가면 기다리는 것은 포근한 안식처가 아닌 땀과 흙투성의 노동이었습니다. 1980년대 생활형편이 넉넉하지 않던 시절 기숙사 식당의 밥상은 늘 똑같았습니다. 감자국, 무국, 가지국. 겨울이면 얼어붙은 배추국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만 되면 기숙사생들은 하나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가야 그나마 그리운 가족도 보고 조금이나마 먹고 싶은 반찬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집에 가는 것이 늘 망설여졌습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할 것 없이 논밭으로 나가야 하는 일이 너무나도 끔찍했기 때문입니다. 일요일에는 학교에서 밥을 주니 집에 가지 않는 핑계를 댈 수 있었지만 방학만큼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대대일을 하시면서도 틈틈이 집안일을 돌보셨고 어머니는 혼자서 12무의 수선과 5, 6무의 한전을 가꾸느라 말 그대로 고양이 손도 빌렸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네 남매가 어머니를 도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불볕 더위가 내리쬐는 여름, 시루통처럼 습기를 머금은 논밭에서 우리는 줄줄 흐르는 땀으로 온몸을 적시며 김을 매야 했습니다. 한전을 다 메고 나면 수전에는 벌써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비닐 조각을 뒤집어 쓰고 손이 불어나도록 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도 틈을 내어 서목이 풀을 베어야 했고 옥수수 밭에서는 하루 종일 김을 메며 얼굴이 그을렸습니다. 다른 집들은 일꾼도 많고 농약을 써서 일손을 털었지만 우리 집은 네 남매가 모두 학교에 다니는 구차한 살림이라 농약을 쓸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태양은 우리의 여린 얼굴을 데울 듯이 내리쬐었고 하루가 끝나면 온몸은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되어 얼룩 고양이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목과 팔에는 옥수수 잎에 스친 붉은 상처가 줄줄이 났고 그 상처에 물이 탈 때마다 눈물이 날 정도로 나갑고 아랬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아프다고 힘들다고 징징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이면 피곤한 몸을 비비며 다시 어머니를 따라 일터로 나섰습니다. 목이 마르면 산골짜기 시냇물을 벌컥벌컥 들이켰고 더위를 견딜 수 없을 때는 그물로 얼굴을 씻으며 잠시 더위를 식혔습니다. 복철이면 마늘을 캐고 감자를 캐고 가을을 준비하며 무와 배추를 심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해마다 반복되는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계절의 의무였습니다.
그런 판복석에서 나는 몰래 친구들이 부러웠습니다. 그늘 아래에서 예쁜 옷을 입고 소설책을 읽거나 친구 집을 오가며 노는 모습이 공조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맏딸로 태어난 나는 그런 대우를 받을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방학 숙제는 그저 형식일 뿐 하루하루는 오로지 어머니의 뒷고무리를 따라 일하는 것으로 채워졌습니다. 어린 동생들도 언니 못지않게 묵묵히 고된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름 방학에 비하면 겨울 방학은 그래도 조금은 행복했습니다. 겨울 방학에는 명절이 끼어 있어 며칠간은 비교적 편하게 지낼 수 있었기 때문이죠. 겨울이면 우리는 주로 땔나무를 하러 산에 올랐고 이듬해 쓸 오이손, 당콩손 같은 농자재도 준비했습니다. 다행히 소 달구지가 있어 나무를 나르는 데는 조금 수월했지만 소를 먹이는 일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소를 처분하고 난 뒤에는 온 가족이 힘을 합쳐 나무를 끌고 와야 했습니다. 북풍이 윙윙 몰아치고 흰눈이 무릎까지 쌓인 엄동설안에도 우리는 산에 올라 나무를 해야 했습니다. 날씨는 춥지만 나무를 하는 동안 몸에서는 오히려 뜨거운 김이 올랐고 얼굴엔 하얀 서리가 덮였습니다. 점심은 변변치 않은 주먹밥이나 도시락이 전부였고 해가 지고 집으로 돌아올 때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끊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루 동안 모아둔 땔나무 더미를 보면 피곤함도 잠시, 보람으로 가득 차던 그때 기분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겨울 방학에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가지는 가마니 짜기였습니다. 어머니는 겨울철이면 시간이 날 때마다 가마니를 짜서 생계에 보탰습니다.

시작했습니다. 방학이 되면 오린이의 남매가 할 일은 새끼를 꼬는 일이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아버지가 엮어 놓은 볏짚을 가져와 하루 종일 새끼를 꼬았습니다. 너무 지루할 때는 볏짚을 들고 친구 집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누가 더 많이 꼬았는지 겨루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런 작은 경쟁과 웃음이 오히려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새끼를 꼬고 어머니는 가마니를 짜고 아버지는 그 가마니를 묶고 나르는 과정을 통해 온 가족이 함께 땀을 흘렸고 그 덕분에 우리가 등교할 때 조금이나마 용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는 말처럼 내 자식을 뒷바라지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은 1년 내내 꿀벌처럼 소처럼 쉬지 않고 일하시며 우리를 뒷바라지하셨습니다. 우리네 남매도 그런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고 공부에 최선을 다했고 방학 동안에도 제멋대로 놀지 않고 일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비록 우리는 방학 동안 다른 아이들처럼 자유롭게 놀지도 귀한 대접을 받지도 못했고 매일 신물나도록 반복되는 노동을 해야 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경험이 오히려 인생의 값진 자산이 되었습니다. 젊어서의 고생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다는 말처럼 어린 시절의 이런 경험은 나에게 강한 의지력과 인내심을 길러줬고 무엇보다 부모님의 순간 희생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그 무서웠던 방학에 있었기에 우리 네 남매가 더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절의 땀과 눈물은 오늘의 나를 만드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삶의 태도와 노동의 가치는 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영원한 유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2: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2: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종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저물, 모, 구름, 운, 봄, 춘, 나무, 수, 모운, 춘수입니다. 이 고사성어는 먼 여행길에 있는 친구를 그리워하는 정이 간절하다, 네, 두터운

오성이라는 뜻입니다. 네, 무더운 어느 여름날 당나라의 유명한 도시인인 두보와 이백이 락양에서 만났습니다. 당시 두보는 33살로 이백보다 11살 어렸습니다. 그러나 나이 차이는 이들이 친한 벗으로 되는데 아무런 장애도 되지 않았습니다. 리백을 만난 두보는 천상적선인이라 불리는 이백의 풍채에 끌렸고 이백과 함께 신선의 돌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이백 역시 두보의 순수하고 겸허한 성품과 시를 쓰는 탁월한 능력에 마음이 끌렸고 두 사람은 만나자마자 친한 벗으로 됐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늘 함께 명산 대천을 돌아다니고 술자리도 함께하면서 떨어지기 아쉬워하는 단짝 친구로 됐습니다. 늦가을에 접어들면서 두보는 장안에 가서 관직을 얻어보려 했고 이런 벗을 이백은 성 동문 앞까지 병해줬습니다. 두 사람은 동구박 주막에서 말없이 몇 잔의 술을 마셨고 결국은 아쉬운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리고 문학계 이 두 거장은 다시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장안에 도착한 두보는 출사하려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쓸쓸한 날을 보내면서 더 리백을 그리워했습니다. 이때 그가 쓴 오온 율시가 있는데 마지막 네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북 춘천수 강동 일모운 하시 일준주 종료 세 론문. 네, 이 시의 대략적인 뜻은 나 두보는 봄의 위숫가에서 자란 큰 나무이고 당신 이백은 저녁 낮을 강동 상공을 지나는 구름이요. 언제면 우리가 다시 함께 술잔을 나누며 함께 문학의 도리를 담론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네, 고사성어 모은 춘수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됐습니다.

0: 밥 먹을 줄 아시나요?
1: 밥 먹을 줄을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0: 그게 아니라 식사의 운산사칙, 그걸 알고 있나 말이죠.
1: 밥을 먹는데 무슨 다감승제라니요?
0: 그럼 한번 들어보십시오. 친구들 사이 회식은 정물도 하고 구내 식당에서 식사는 불필요한 접대 자리를 덜어내며 가족과 함께하는 집밥은 정성이 가배되고 식사 마지막에 꼭 한 그릇은 피로를 제해준다고 합니다.
1: 재밌는데요?
0: 그렇다면 식사 도구는 뭐로 하시죠?
1: 중국 사람이니 당연히 젓가락이죠.
0: 제 뜻은 공용 젓가락 사용할 줄 아냐 그 말입니다.
1: 공용 젓가락 사용법은 잘 모르겠네요. 집에서나 밖에서나 사용한 적 없어서요.
0: 그렇죠. 바로 공용 젓가락과 건강 운산 사칙을 몰라서 그래요.
1: 그들 사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죠?
0: 큰 관계가 있죠. 공용 젓가락 사용은 책임을 더하고 위험 부담을 감하며 건강의 동풍을 타고 감염의 우한을 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1: 맞는 말이네요. 공용 젓가락의 좋은 점 잘 알았습니다.
2: 공용 젓가락 사용의 중요성, 다감승제 꼭 기억해 주세요.
3: 건강하게 삽시다. 여러분께 젊고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삶의 지혜와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코너입니다. 네, 8월 23일 초소절기를 맞이하면서 삼복이 막을 내렸습니다. 여름과 가을의 경계인 초소의 중소학생들은 곧 새학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계절의 변화에 맞춰 몸과 마음을 잘 조절해야 좋은 상태로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네, 전문가는 올해 여름은 내년보다 폭염이 더 심하고 더 오래 이어졌는데 40일 동안 기나긴 삼복까지 겹쳐 초소 무렵에도 더위와 습기가 아직 완전히 물러서지 않았고 가을의 건조함이 조용히 시작됐다고 소개했습니다. 네, 어린이는 장부가 여리고 기혈이 약하여 건강이 계절의 변화에 더 쉽게 영향받습니다. 네, 낮과 밤의 기온차가 점차 커지고 차고 더운 환경이 번갈아 이어지면서 고막힘이나 콧물, 인후통, 기침 등 감기 증상이 쉽게 나타납니다. 네, 남아있는 더위와 습기가 비위의 온화 기능을 막아 아이에게 식욕 부진, 복통, 구토와 설사 등 불편이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가을의 건조함은 진액을 소모시키기에 입과 눈이 마르고 피부가 건조하고 거칠어지며 코피가 나는 등 증상도 이와 함께 많아질 수 있습니다. 네, 전문가는 중소학생은 기온 변화에 따라 제때 옷을 더 입거나 벗고 식사는 담백하고 균형 있게 하여 비위의 부담을 줄이며 제때 수분을 보충하여 가을철 건조함에 대비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남방에 비해서 북방 가을 건조의 특징이 더 두드러지므로 평소 물을 많이 마시고 맵고 자극적인 음식은 적게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국화와 맹문동을 우려 차 대신에 마시면 열을 내리고 음을 보충하며 건조함을 윤택하게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난방은 습열이 피상을 억내고 건조한 화기도 함께 있으므로 담백하게 식사하고 차고 기름지며 느끼한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산약, 봉병, 율무 등 식재료를 적절히 섭취하면 피상을 튼튼하게 하고 습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중소학생은 개학 일주일 전부터 생활 리듬을 조정하고 충분한 수면을 보장하며 점심시간에 눈을 감고 20분 정도 휴식을 취하면 체력과 정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라디오 이 세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 방송에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정금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4: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간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전용입니다. 당면 여름철 출입국 관광과 상급출행, 진지 방문이 계속해서 활약상을 보이면서 국경 통상구의 방문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8월 25일까지 국경 출입국 관리 총소에 올해 출입국 인원 검사 총량이 연인수로 1,500만 명을 돌파해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했고 지난해보다 20일 앞서 이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방문객 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국경 통상구의 1일 통관 인원도 수차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8월에 들어서면서 국경 통상구의 1일 출입국 인원은 7만 명을 넘었고 그중 8월 9일에 1일 검사 출입국 인원이 8만 2천 명을 돌파해 최근 6년 내 국경 통상구의 1일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수도의 대외 개방 효과가 꾸준히 향상되고 있으며 출입국 문화관광 소비 시장의 활력이 충분히 방출되고 있음을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외국인 출입국 데이터도 눈에 띄게 좋은 양상을 보였습니다. 8월 25일 기준 북경 통상구를 경유한 외국인 출입국 인원 수가 연인수로 488만 명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31.6% 증가했으며 전반 출입국 인원의 32.5%를 차지했습니다. 그중 무비자와 临시 입국 허가 정책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연인수로 186만 명에 달해 전체 입국 외국인의 74.5%를 차지했습니다. 여름철 항공편과 여객이 집중되고 단체 여행객이 많은 특징에 맞춰 국경 출입국 관리 총소는 항공편 규모 프로그램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출입국 인원을 관측하고 경찰 배치를 동적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수도 국제공항, 제3터미널 등 승객이 비교적 많은 구역에서 이중 병행 검사 방식을 시행하고 대흥공항 출입국 검사소에서 조석식 경찰 배치를 도입해 검사 통로 배치를 과학적으로 최적화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검사 통로를 최대한 열어 승객들의 대기 시간을 최대한 단축했습니다. 여름철 가족 여행과 청소년 출행이 증가하는 등 특징에 주목해 여름철 편에 봉사소를 개설하고 미성년자 통관 안내를 최적화하여 노인과 어린이 등 특수군체의 우선 통행과 도움 지원 등 따뜻한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도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제112부 무엇 때문에 새로운 경제조직, 사회조직, 취업계층의 당근설을 강화해야 하는가 이 같은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아름다운 우리나라 유명 고촌, 심산 속의 장원 사가구촌을 소개해드리고 박물관 여행 순서에서는 중경 삼엽 이민기념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라디오로 듣는 세상 순서에서는 대학원에 합격한 33세 환경미화원 리가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중국 역사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당 20차 대회는 전 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듬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네, 오늘 첫 순서로 20차 당도해보고 학습보던 문답 코너입니다. 오늘은 제112부 무엇 때문에 새로운 경제조직, 사회조직, 취업계층의 당근설을 강화해야 하는가 이 같은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김홍화 아나운서입니다.
1: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보고에서 새로운 경제조직, 사회조직, 취업계층의 당건설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거 지적했습니다. 이는 당건설의 새로운 분야, 새로운 진지, 새로운 과제에 제기한 중요한 요구로서 당의 전면적인 용도를 견제하고 강화하며 사회관리를 보완하고 당의 집권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첫째, 이는 신흥 분야에서의 당의 호소력, 결집력, 영향력을 강화하고 당 집권의 계급과 기반, 대중적 기반, 사회적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수요입니다. 엄밀한 조직체계는 당의 우세이자 힘의 원천입니다. 최근 연간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 및 정부 기능의 전환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새로운 경제조직과 사회조직들이 날따라 장대해지고 플랫폼 경제를 대표하는 산업태들이 흥기함으로써 대량의 새로운 취업계층이 집결됐습니다. 발전 모델이 새롭고 조직 형태가 새로우며 운영 방식이 새롭고 갱신 주기가 빠른 이러한 분야는 발전 속도가 빠르고 규모가 거대하고 점투력이 강하며 또한 아주 력동적인 분야입니다. 기층 당 조직 건설을 강화하려면 반드시 경제 조직과 사회 조직 형태의 새로운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신업체의 발전에 깊은 중시를 돌리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부시키는 것을 견제하고 당의 조직망을 긴밀하게 구축하며 당 조직과 당 사업의 영향 범위를 확대하고 새로운 취업계층에 대한 사상적 선도 사업과 새로운 취업계층을 결집시키고 그들에게 복무를 제공해주는 사업을 잘하여 당의 집권 기반을 끊임없이 공고히 다져야 합니다. 둘째, 이는 사회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사회 분야의 위험을 방지하고 해소하기 위한 수요입니다. 새로운 경제조직, 사회조직과 신업체는 빠르게 발전해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사회사업을 번영시키며 사회관리를 혁신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등면에서 날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일정한 사회적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본의 재무대뢰의 확장, 다분야 침투, 독점 경영, 근로자와 소비자의 권익 침해, 지원은 감독 관리에 대한 도전, 여론 조정 등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 인터넷은 현실이 선전 사상 사업의 주요 진지입니다.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뉴미디어 종사자들과 오피니언 리더들을 포함한 인터넷 인사들이 종종 온라인상의 의지를 주도하면서 간과할 수 없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진지를 당이 점령하지 않는다면 다른 세력들이 점령하게 될 것이고 이 부류의 사람들은 당이 단합하지 않는다면 다른 세력들이 그들을 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규칙과 제도를 완비하고 감독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당의 용도와 당건설의 독특한 우세를 발휘하여 실제적이고 총괄적이고 효과적인 체계와 기재를 구축하고 정적관리와 행적관리를 결합시키고 상하가 연동되는 당건설 사업체계를 구축하여 새로운 경제조직, 새로운 사업조직, 취업계층이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0: 취업 계층은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추구자, 창조자, 소호자이며 또한 사회관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지할 수 있는 중요한 영향입니다. 하지만 택배원, 음식 배달은 온라인 기사를 비롯한 비정규적인 취업 계층은 또한 플랫폼 경영 업체와의 협력 관계가 비교적 느슨하고 고정적인 근로 관계가 없으므로 소득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관련 보장이 교려한 등 근로 관계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에 처해 있는 계층으로서 불만 요소가 많고 문제가 나타나기 쉽습니다. 이 계층에서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전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급 당 조직에서 인민 중심을 견제하고 신업태와 새로운 취업 계층의 새로운 점과 그 변화를 파악하며 정치적 선두를 강화하고 주동적으로 연계하고 복무를 제공하며 그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해주고 새로운 취업 계층을 당 조직의 도리에 굳게 단합 결집시키면서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분투할 것을 요구합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그리워라 나의 고향.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0: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이어지는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아름다운 우리나라 유명 향촌 심산속의 장원 사가구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김홍화 아나운서입니다.
2: 심산속의 장원 사가구촌은 황포고원 쪽에 예스럽고 신비로우며 아늑함으로 이름난 시골입니다. 심산속에 위치한 사가구촌은 엄청난 규모와 독특한 실기를 자랑하며 벽돌 조각과 목각, 속각을 한 몸에 모은 예술품입니다. 사가구촌은 또한 산간지대 건축의 대표이며 농경 문명을 보여주는 마을이기도 합니다. 이곳의 건물은 지세와 교묘하게 접목되었습니다. 멀리에서 사가구를 바라보면 산실을 따라 들어앉은 건물의 삼면에는 산이 둘러서고 한쪽에는 강물이 흘러 좋은 풍수를 보여주는데 계단식으로 높낮이가 첩첩이 건물들이 조화의 극치를 자아냅니다. 사가구의 가장 북쪽에 있는 사가대원은 1769년에 지은 고건물입니다. 전하는 데 의하면 사가대원은 사신의 네 아들이 출세한 후 70여 년에 걸쳐 지었다고 합니다. 가장 높은 건물은 5층이고 그 밖에 종은 31개가 달려있습니다. 옴집 형식의 대다수 건물의 높이가 4m이고 깊이도 깊어서 여름이면 시원하고 겨울이면 따뜻합니다. 계단식으로 된 사가대원의 정원마다 각자의 특색을 자랑합니다. 뜰마다 거실과 복도, 안치와 별채, 소재, 수놓이 방, 도우미 방이 있으며 뜰과 뜰 사이에는 문루와 정문, 연문 등을 두어 건물 위에 건물이 있고 뜰 속에 뜰이 있으며 문과 문이 연결된 듯 기이합니다. 좁고 긴 골목을 월동문으로 공간을 분류하고 뜰과 뜰도 하나로 연결돼 사가대원은 한 뜰에만 들어서면 사가대원의 모든 뜰과 건물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산실을 따라 조성한 사가대원은 눈앞이 확 트이는 듯한 산간지대 건물의 특징과 평탄하고 넓은 사원의 공간도 가지고 있어 건물에 들어서면 저도 모르게 마음의 안정을 느낍니다. 5층 높이의 주 건물 둘레에는 1500m에 달하는 돌을 깐 길이 조성되었습니다. 도로 지하에 배수구를 설치했기 때문에 비가 와도 물이 고이지 않습니다. 주 건물의 주변에는 양조실과 식초를 만드는 방, 기름방, 약방 등이 자리잡고 있어 자급자족의 어젯날 사유를 보여주는 동시에 폐쇄된 경제와 문화의 일면도 보여줍니다. 사가대원에서는 어디에서나 정교한 석각물과 목각물, 벽돌조각, 벽화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꽃과 나무, 인물 등을 조각한 조각물은 정교함의 극치를 이루면서 중국 조각예술의 진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200점의 나무 액자와 돌액자도 유명합니다. 동산택과 북해풍, 남산수, 청백가풍 등 액자는 힘있는 글체와 비범한 문치로 소의 작품의 걸작임을 보여줍니다. 창틀의 장수 숫자를 108가지의 다양한 무늬로 새기기도 했는데 108이라는 숫자는 사시 가문의 사업 종류가 108가지이고 산서의 현이 108개임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기이한 건축 양식과 우아하고 화려한 사가대원은 또 예로부터 부근의 유지들이 많이 찾는 마을이기도 합니다. 20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심산속의 장원 사가구촌은 체인들 앞에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가구에는 고기조림과 대추를 비롯해 많은 특산물이 있습니다. 단 관광시설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숙박하려면 일반 농가를 이용해야 합니다. 음식도 사가촌의 토속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꽃향기, 마음향기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최근에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오늘 소개해드릴 박물관은 중경 삼엽 이민기념관입니다. 장강 강기석의 중경 만주에는 이민을 핵심으로 하고 건축과 진열의 언어로 고향, 기여, 새삼 등에 대한 장엄한 역사를 담은 기념관이 묵묵히 자리잡고 있습니다. 기념관은 삼엽 공정의 문화 흔적일 뿐만 아니라 천만 이민자들이 청춘과 향수로 엮은 정신적 기념비이기도 합니다. 이 박물관이 바로 중경 삼엽 이민 기념관입니다. 기념관의 건축 설계는 극히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건물은 물을 영감으로 하고 류선형의 모양은 마치 물결이 출렁이는 장강물과도 같습니다. 이는 삼엽 지역의 자연 지리 특징을 구현했을 뿐더러 물을 따라 거주하고 이주하는 이민의 운명을 상징합니다. 입구에 놓인 이민 군체 조각상은 살아 숨쉬는 듯이 생동합니다. 옷깃의 주름, 배낭을 꽉 쥔 두 손, 아쉬움과 단호함이 섞인 눈빛은 마치 참관자들을 파란만장한 이주 세월에 끌어들이듯 싶습니다. 관내 상설 전시, 위대한 삼엽 이민 장거 주제 전시는 실물, 사진, 환경 복구, 멀티미디어 재현 등 다양한 형식으로 삼엽 이민자들이 결책부터 이주, 배치에 이르는 전반 과정을 전방위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고향기역 전시구의 옛식 나무침대 랑간에 새긴 꽃무늬는 이미 달아빠졌고 할머니가 기워서 만든 헝겊씨는 여전히 부드러우며 어민의 그물에는 여전히 강 밑에 수초가 걸려져 있습니다. 벽우의 흑백 사진을 보면 청색 기와와 하얀색 벽으로 된 마을집들이 강을 따라 정연하게 분포되어 있고 어린이들이 돌판길에서 뛰놀며 사당 속의 팔선상에는 제사에 쓰이는 과일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장면은 곧 강물에 잠기게 되는 옛 고향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이주의 길 전시구는 이민자들이 이주하는 어려운 시기에 주목했습니다. 이 구역은 이민자들이 고향과 작별하는 순간을 복구했습니다. 얼룩진 나무 문에는 삼엽과 작별하고 새 터전을 건설하자라는 글귀가 적힌 표어가 붙여져 있고 문틀에는 어린이들이 키를 잴 때 새긴 흔적이 남겨져 있습니다. 초민들이 서로 부축하며 눈물 머금으며 걷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낭 속에 고향의 흙을 담았고 어떤 사람들은 노모가 기워 만든 솜옷을 입고 있었으며 어떤 사람들은 조상이 물려준 도자기 그릇을 챙겼습니다. 이런 물품에는 고향 땅에 대한 이민자들의 최후의 미련이 깃들어 있습니다. 대형 스크린의 투영을 통해 참관자들은 이민자들이 새 터전으로 가는 과정을 직접 겪은 듯이 절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귓가에는 기적 소리와 작별 인사 소리, 어린이들의 울음 소리가 울려 퍼지고 어머니 새 집에서 밭을 심었어요. 이웃들이 열정적입니다. 다만 강가에 개구리 울음 소리가 생각날 뿐입니다. 라고 쓴 누런 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소박한 글에는 가장 두터운 향수가 담겨져 있습니다. 새집 새희망 전시구에는 분토와 새삶을 상징하는 이민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중경 봉절에서 온 어민 단계수는 떠날 때 일부러 30년 동안 쓴 그물을 가지고 이주했습니다. 그러나 배치된 새집으로 와보니 근처에 산비탈이 귤을 심기 적절한 것을 보고 그는 앞장서서 황무지를 개간하고 농업기술자들을 따라 가지 베기, 비료 주기를 배웠습니다. 당면 그의 귤 농장은 100무까지 늘었고 본인이 빈곤에서 해탈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 20여 가구의 농민들을 이끌어 함께 치부의 길에 올랐습니다. 고향에서 20년의 재봉소를 경영한 리게라는 떠날 때 면포로 소중한 구식 재봉틀을 세 층이나 덮었습니다. 새집에 도착한 후 그는 다시 계란 재봉소의 간판을 걸었습니다. 애초에 손님이 적게 찾아오자 그는 주동적으로 이웃집에 찾아가 무료로 옷을 고쳐주고 무료로 재봉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그의 선재조와 열정은 점차 이웃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진열대에 놓인 두터운 장부에는 무료로 기술을 전수해준 학원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장부는 선재조가 타향에서 전승되는 따뜻한 이야기를 고스란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장순발은 원 무산현 모촌의 촌지부석이자 맨 처음으로 이주협의를 체결한 촌민입니다. 그는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이주를 설득하고 맨 먼저 옆집을 허물고 이주했습니다. 새 집에 도착한 후 지역사회 건설의 중임을 떠맡은 그는 길을 닦고 도랑을 파고 이웃 모순을 중재했습니다. 전시대에 놓인 쭈글쭈글한 이주협의와 촌민들의 애로사항을 가득 적은 업무필기는 장순발 서기가 작은 집을 희생하고 큰 집을 위해 분투하는 책임감이 들어있습니다. 상설 전시 외에 기념관은 정기적으로 이민 이야기 대회, 사면 문화 축제 등 행사를 주최합니다. 그리고 관내의 이민 구술 역사 채집 센터에는 수천 명 이민들이 직접 전한 이야기들을 수록해 소중한 역사 자료로 되고 있습니다. 중경 삼엽 이민 기념관은 한달락 역사를 기록하고 회고할 뿐만 아니라 한 가지 정신의 경리를 전하고 정신을 전승하는 단체로 되고 있습니다. 기념관

0: 바는 충성한 지킴이 마냥 천만 이민들의 이야기를 역사에 새기고 참관자들로 하여금 중국인들의 고향정을 느끼고 일반인들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내린 위대한 결책을 감수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박물관 여행 지금까지 중경 삼엽이민기념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호박꽃 피었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는 기적 같은 감동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반짝이는 감동의 순간을 찾아낼 수 있는 눈과 귀를 선물해 드립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대학원에 합격한 33세 환경미화원 리가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강설화 아나운서입니다.
0: 올해 성도리공대학 졸업식 현장에서 특별한 교직원 대표 한 명이 무대 올라 졸업생들이 건넨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올해 33세인 그녀의 이름은 리가이고 성도리공대학 후근보장부의 환경미화원입니다. 몇 달 전 리가는 본교의 전일제 석사 과정에 합격해 성도리공대학 창교 70년래 처음으로 석사 과정에 합격된 현직 환경미화원으로 되었습니다. 9월 개학이면 그녀는 정식으로 문법학원에 입학하게 됩니다. 환경미화원에서 대학원생으로 되기까지 그 뒤에는 어떤 범상치 않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매일 새벽 성도리공대학 교정에 가로등이 켜져 있을 때 빗자루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는 교내의 정적을 깨는 첫 번째 소리입니다. 5시에 깨어나 6시 전에 출근해 출근 체크를 하고 8시 전에 첫 번째 일상 청소를 완성합니다. 이 고정 업무 절주를 리가는 4년 넘게 지속해왔습니다. 리가가 담당하는 구역은 나무도 많고 낙엽도 많아서 자금량이 적지 않습니다. 4년 동안 그녀는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험을 쌓으며 효율을 높이는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동료들 인상 속의 리가는 성실하고 부지런하며 일을 할 때 손발이 아주 빠릅니다. 소조상으로서 가을철 낙엽이 많을 때면 그녀는 자발적으로 조율하여 낙엽이 적은 팀이 낙엽이 많은 구간을 지원하도록 하고 동료가 아프거나 휴가를 낼 때에는 앞장서서 대신 근무했습니다. 리가가 이 일을 선택한 이유는 아주 현실적이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둘인데 큰아이는 1학년이고 작은아이는 아직 어립니다. 집에서 가깝고 근무시간이 고정되며 아이를 돌보는데도 지장이 없는 일을 찾다 보니 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 두 손으로 돈을 벌어야죠. 노동은 영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학교를 오가면서 더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리가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4월 주변에서 연구생 시험에 합격했다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을 보며 그녀는 마침내 결심을 내렸습니다. 계속 부러워하기보다는 직접 도전해보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리가는 전문대에서 비즈니스 영어를 전공했기 때문에 학교를 떠난 지 10년이 넘었지만 영어 실력은 어느 정도 되살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공 분야는 그녀에게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분야라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진정으로 시험 준비를 시작해보니 가장 어려운 것은 지식 포인트가 아니라 시간을 쪼개는 일이었습니다. 환경미화업무는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이어지고 집에서 두 아이의 식사와 일상생활까지 돌봐야 했기에 리가는 하루를 수없이 많은 조각으로 쪼개서 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사시간 짬짬이 단어 한두 개씩 외우고 점심시간에 한 시간 넘게 문제풀이 시간을 정하며 졸리면 커피를 마시거나 15분 정도 눈을 붙였다가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 다시 문제를 풀었습니다. 저녁에 아이와 함께 공부할 때도 옆에서 책을 읽었고 아이가 9시에 잠든 후면 비로소 온전한 공부 시간으로 되어 자정까지 계속 공부했습니다. 더해보면 하루에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5시간에서 6시간 정도입니다. 이 든든하면서도 과감한 행동 덕분에 리가는 필기시험에 무사히 합격하고 면접에 진출했습니다. 만약 필기시험이 쌓은 경험에 달려있다면 면접은 마음가짐에 대한 시험입니다. 당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때 몸이 떨리고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0: 하지만 문이 열리는 순간 자신을 진정시키려고 애쓴 제 자신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사람의 잠재력은 정말 큽니다. 그 상황을 마주하기 전에는 제가 이렇게 큰 잠재력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2026년 4월 7일 오후 학신넷에 뜬 예비 합격 통지서가 거의 1년에 걸친 시험 준비에 완벽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리가는 이 소식을 보았을 때 얼굴이 확 붉어졌던 것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아드레날린이 급격히 치솟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흥분되고 설레었습니다. 노력할수록 더 운이 좋아진다는 말 일리가 있습니다. 1년이 넘는 시험 준비의 길에서 리가는 혼자 걷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지지, 아이들의 동반, 학교의 분위기가 그녀를 한 걸음 한 걸음씩 지금까지 이끌어온 것입니다. 리가에게 있어서 연구생 시험의 가장 큰 수확은 합격 통지서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눈에 보이는 본보기를 세워준 것입니다. 평소에 책을 읽을 때 아이들도 물어봅니다. 엄마, 나이가 많은데도 왜 아직 책을 읽냐고. 나는 엄마가 이렇게 나이가 많아도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데 한창 공부할 나이에 너희들도 엄마와 함께 공부하며 같이 성장하자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집에서 언니는 숙제를 자각적으로 하고 자기 할 일도 자각적으로 해서 본보기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식이 퍼진 후 교정을 거닐다 보면 교원들과 학생들이 그녀를 알아보곤 합니다. 올해 성도리공대학 졸업식에서 교장은 특별히 이 후배의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9월에 개학하면 리가는 환경미 화일을 그만두고 온전히 학업에 전념하게 됩니다. 빗자루에서 책으로, 청소 구간에서 교사동으로 리가는 근 1년에 걸친 끈기로 화려한 변신을 완성했습니다. 리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나은 자신을 추구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옳은 일, 옳은 방향이라면 그냥 해나갑시다. 꿈을 쫓는 것은 결코 헛된 노력이 아닐 것입니다. 꿈을 품은 자는 모두 대단한 사람들이고 꿈을 꽃 피우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은 더욱 대단합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어머니 그 이름.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3: 중국 역사 이야기. 오늘 시간에는 명나라 소설가 오승은과 청나라 문학가 조설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김홍화 아나운서입니다.
1: 명나라 소설가 오승은은 자는 요종, 호는 사양산인이다. 강소송휘안 산양에서 출생했다. 1544년 공생이 됐지만 관직은 장홍현승에 머물러 주로 굴을 지어 생계를 유지하면서 빈곤한 생애를 보냈다. 그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타고난 자질을 갖고 있었으며 광범위한 흥미와 다방면적인 재능을 갖고 있었다. 그는 그림과 서예에 능했고 글짓기와 작곡을 즐겼다. 뿐만 아니라 바둑에 대해서도 정통했을 뿐만 아니라 명륜들의 서화를 소정하기 좋아했다. 소년 시절에 그는 문제가출 중에 고향에서 이름을 날렸으며 사람들의 찬양을 받았다. 하지만 그의 벼슬의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아 번마다의 과거 시험에서 탈락했다. 하여 그의 생활은 극히 빈곤했다. 이런 어려운 조지는 봉건 관리 사회의 부패와 사회 세태에 대한 그의 인식을 기피했으며 그의 마음속에 불평과 반항의 씨앗을 묻어주었다. 오승은 사회 현상이 추악한 원인은 통치자들의 선의로 인재를 통용하지 않고 나쁜 자들이 판을 치게 한 데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이런 암흑한 현실을 개변하려는 절절한 염원과 몰입의 해틀에 대한 불평과 분노를 자기의 소설인 소유기에 쏟아부었다. 오승은은 만년에 와서야 소유기를 완수했지만 그는 이를 위해서 필생 동안 준비했다. 어렸을 때 오승은은 아버지를 따라 흐얀 근교에 있는 절간으로 돌아보았다. 이르는 곳마다에서 그의 아버지는 현지에 많은 아름답고 신기한 신화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그는 어려서부터 김은 듣기를 즐겼다.

0: 암살이 된 후 그는 수많은 기물을 수집했으며 또한 창작 타선을 갖게 됐다. 50살이 된 후 그는 소요기에 10여화를 썼는데 그 후 일부 원인으로 해서 여러 해 동안 중단됐다가 만년의 관직을 사임하고 고향에 돌아온 후에야 소요기의 창작을 마쳤다. 소요기의 초고는 1542년에 완구됐다. 소요기는 당조 때 스님 현장이 기원 629년부터 17년간 시간을 들여서 천죽국에 가서 불교 교리를 배우고 불교 경전 600여부를 갖고 들어온 역사 사실에 근거했다. 하지만 민간에서 요선되고 문인들이 가공을 거치는 과정에 장편소설 소요기에 이르기에서는 손오공이 중요한 인물로 나서게 됐다. 이 소설을 쓰기 위해 오승은 오대산 등 명승고속을 돌아보면서 창작 소재를 얻었으며 도교 불교 이야기들을 많이 모았다. 소요기는 백여 회 본 장희치 신화 소설인데 첫 출애에서는 손오공이 세상에 태어난 과정과 그가 천궁을 비롯한 명부와 용궁 등 3기를 소란한 이야기를 서술했고 8회에서 12회에서는 당승이 태어난 과정과 그가 불교 경수를 얻고서 떠나게 된 연유를 썼고 13회부터 정식으로 소천에 취경을 가는 이야기를 다루었다. 이 소설은 81회의 방대한 편폭에 당승, 손오공, 저팔계, 사승, 일행이 천산 문수를 지나며 천신만국 끝에 불교의 정과를 이루어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을 썼다. 소요기는 중국 문학사상 가장 유명한 장편 신화 소설이다. 낭만주의 창작 방법으로 씌워진 이 작품은 풍부한 상상과 해학적인 특점을 갖고 있다. 이야기는 굴곡적이고 언어는 생동하다. 소요기는 신선과 마귀세계를 통해서 사람과 요괴에 대한 식별력이 강하고 악세력과의 투쟁에서 용감하고 견강하며 철저하고 기지가 있으며 낙관적인 영형성을 창조했다. 오승은이 쓴 글의 대부분은 없어졌지만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은 소요기와 후세 사람들이 편찬한 사양 선생 존고 등이 있다. 소요기는 후세의 문학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소요기 자체가 논리 존했을 뿐만 아니라 후 소요기, 속 소요기 등 속작들이 나왔다. 소요기는 이미 영어, 러시아어, 독일어, 이태리어, 일본어 등 수십개 어종으로 번역돼 세계에 널리 전해졌으며 이 소설은 연구, 영화, 텔레비전, 드라마로 각색됐다.
1: 네, 이어서 청나라 문학가 조설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조설근의 이름은 점, 자는 몽운이고 근포, 설근, 근계 등 호를 갖고 있다. 그의 손조는 한족이었으나 청왕조식이 그의 가문은 귀족 세가로 되었다. 그의 종조부로부터 부친 항례를 이르는 3대에 거쳐 세습적인 강령직조를 지내면서 조종에서 각종 직물의 직조, 구입, 공급 등 일을 맡아보았다. 조설근의 조부 조인은 시, 사, 희곡에도 능한 명사였는데 이런 조설근의 문학 수양에 큰 영향을 주었다. 조설근의 부친대 이르러 부친이 파직당하고 가산도 몰수당해 그의 가문은 파멸의 일로를 걷게 됐다. 조설근은 13살까지 호의호식하면서 나라를 보냈지만 13살 후부터는 죽이나 겨우 먹는 가난한 신세가 됐다. 귀족 가문이 걱정하던 대로부터 쇠퇴에 이르는 거대한 변화와 직접 겪은 빈곤한 생활은 조설근의 사상 감정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는 조설근이 홍도몽을 창작하는 데 심각하고 풍부한 생활 기초를 마련해 주었다. 홍도몽은 조설근이 권공에 빠졌던 만년에 쓴 것이다. 그는 홍도몽 제1회에서 글자마다 피니 10년의 고생은 예사롭지 않았다고 썼다. 생활이 어려운 데다가 단 하나밖에 없던 어린 자식마저 요절하자 조설근은 고통이 병유돼서 홍도몽을 80회까지 쓰지 못하고 50시도 못 되어 생을 마감했다. 조설근은 홍루봉 책 이름을 처음에는 석독이라고 했고 80여 학기 쓰지 못했다. 1791년 종유원이 고학이 쓴 40회까지 합효 120회본을 처음 인쇄해서 세상에 내놓으면서 책 이름을 홍루몽이라고 붙였다. 홍루몽은 백과전서식의 소설이다. 책에 나타난 인물들로는 황제의 측근과 나라의 친척으로부터 귀족 관료, 요정과 사동, 숙료와 상인, 농민에 이르기까지 그 당시 중국 사회의 각 계층을 거의 망라했다. 소설이 묘사한 범위를 보면 상층 사회의 예의와 교제, 관원 상제, 평민 백성들이 종사하는 일, 예컨대 건축, 나무, 화초 재배, 의학, 점치기, 예술, 공연에 이르기까지 없는 것이 없다. 홍루몽 중의 인물 형상들은 아주 성공적으로 부각됐다. 홍루몽 중의 인물은 700명이 넘는데 그중 전형적인 인물이 100명도 더 된다. 조설근은 여성, 특히는 청소년 여성의 미묘하고 복잡하며 민감하고 변덕스러운 심리 상태와 정감 세계를 파헤치면서 그들의 염원과 기대, 특히는 사랑에 대한 그들의 갈망을 잘 보여주었다. 홍루몽은 갓씨, 사씨, 왕씨, 설씨 4대 가정을 배경으로 갑옥과 림대옥의 애증 비극을 조선으로 해서 가씨 가문이 홍송으로부터 쇠망해가는 과정을 통해 청왕조가 홍송하던 데로부터 붕괴되어가는 필연적인 역사적인 운명을 보여주었다. 또한 홍루몽은 통치기금 내부, 즉 황실과 귀족, 관료들 사이의 모순과 귀족 가정 내부 모순이 바로 그들 자체를 쇠망으로 이끈 중요한 원인의 하나임을 까밝혔다. 홍루몽은 사상성이 높을 뿐더러 탁월한 예술적 성과로 중국 고대 장편소설 가운데서 사실주의에 가장 높은 봉우리 오른 작품이다. 홍루몽의 예술적 성과는 우선 전형적인 인물 형상을 부각한 데 있다. 갑오옥, 림대오, 설부채, 황희봉 등 인물 형상은 널리 전해지고 있는 전형적인 인물이다. 홍루몽의 언어는 세련되고 성격화됐으며 표현력이 강하다. 홍루몽은 후시에 와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거작으로 되었다.
1: 네, 끝곡으로 명절 원무곡을 들려드리면서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전용이었습니다.

알렛 누진단 내놈으로서 대가를 흔치집에 이 성사던 흥성뛴다 그래 월세디의 증상 쉬쉐이네 지금 들었지 쉬 증상 같으란 봤지 증인 와서 예흠벌와 다르시대 즉 그래 털구르네 헨 차진다 야군들은 증인 와서 가루되지 이래라 그래 털찬 지르기 오락실이 적하가 톡톡이 지혜롭던 장준 나르듯 찰 헤리 벌어 치르기로 왈서듯 대지 찰 와가 왕군을 타라하게 흔 그러면 벨단 포들단 알아 웃고서 애야 디헤지 가수디 유해는 흥왕이 벌 옐들이 와 차간 조금 떠와 들으부린 자차라 에두가 시샤월딘 여우쿠이 들으부대 들꾸르니기 사물어라 두리엘리슬리 이질라 토문나또 이질이여방 유동그릇들 헤어져 쉐드리고 도심을 날도 냥냥 다이트간 학교 딩텔산들 가르쳐 치르기 명예로들 디자가 부칠 아버벌 느긴 차 야군들 우컷 애벌 치륵들 얼봐 치륵들 얼봐 우컷 애벌 봐야지 디하다와 디림벌 시샤월딘 치륵 딩텔산에 든 지름든 뱅그득 벌부지 등 학습 볼만해 탕월 딩켜가 야가 힘든지 그 당의 치를 빼든테 영부이기 준비해서 박내 빼란 조화랑 단단하 니군 아랫 버들럭 도트묵 불 득진을 모아 야가 힘 역유리 부탁되길래 그래 비드네 치를 들어가질 호세 아굴은 뚫어볼 원세인 유행사이 신통 자늘버스 장군 시해송화 시해송바울 아주 죄력간 드문 체험해 어린 부릉 작가린 구차르벌 도트나트 박초 매드니 도트나르 가르지리 막다르지 이모 즐길 와서 예뻐라 오르흐뜬 체험이벌 원진 타자라하신 오르흐실흐뜬 체험도벌 가위작기 덤득을러 얼른 치르 으트가리의 상사 어떠세 헤리기 주름을 아흐딘 따치마와 저륵수시 아흐리 운들어 띵텐하니 치르는 잡으러봐 탕월대노 허신정상 쉬세이네 부여 장준 치르르가

알든 저간 버스게 볼고 통네 헤데란 바데른 하리탄 хер인 데스니 손게 저간 하르르튼 월 타니께 거룰은 헤메베흥 나르란 가르히드 잠만 헤제

나야야야 지렸다고 지렸. 문 성빙이 알만신 복음 뒤에 발라지기만 성득슨 돌단. 대선 돌 알득슨 복음 뒤 뒤에 발라자긴 돌아 슈청산 신주 복음 뒤를 입는 일 지렛. 보고 싫어봐. 잠을 쓴 양사랑 솥 신주 얻은 어르지리 신조범티 이기는 서재선 여우친 여우가이 칠기로 와서 성순어른 순순자 흐측내들아 보지 박수구에다 후문어자 성스클에 쉬쉐이 이그득 후네 칠그르그득 아륵받을럭 친통어자 봐 흐트름마이 하마봐 아, 뜨거 허리란 어찌니 하면 들리 죽을지 복음 뒤에 받들라도 뱉은 휴세의 이인의 칠로가 비엘든 누 비엘토요 봐 뱉을린 여우가이 힐게나 아하 미랜드 훈의 우측으로 봐라 치비드네 으뜸 샤뚜 후치 바틀 휴세의 이인의 아륵보들들 억틴 등주 등을 가지네 줄어대 고친 줄간 아르카스 볼 카르토 다한 뜨거리마 젠 아르네벌 젤 흔드가 두기기마 하겠지 쉬샤이 이제 으슬구 죽을 치비든 허약을 졸우기 우럿 호득뚜 해라적 대야들라 여우친 에우니 성산 두긴 힐슨 운해를 쥐태 돌단 아따와 초헌터네 제기네 문할 부이기은 한글월치 순약군은 벌하됨나 탕월진 칠기누어듯 숫 신주어던 예호달단 준할갈 여우친 여우가이 칠가와 또다지 칠간 다올라드 여우친 여우가이 홀그남을 두발을 벌자 딩텐산내 타우연구 자기엔 여우하랑내 칠기랜다 니리히머 여름어태 분의 혹팀 또타지야히 두리힐회 아바틸불 슈청샹엔 아름은 타문타문 칠게 칠기 원소들 천향 모들제 애도가 복음 대세했던 허일송빙 여우친 여우가이벌 얘가 또 사제 허튼 덧들벌 김일아 칠장준 우아흐마 의둘 휴청상 젤레버반 각시가 장준 유일칠완보 나도 소 칠땅을 허튼 들어와봐 하튼의 수홍빙 후긴까지 수정상 잘하라 칠근까지 흩은 우들 아마르나 각자 알득득슨 멍수린 송빙 부갓 한다 은허일 허문의 그리인 허무스들을 발굴 상흐시기 조직한 우갓 알득득슨 송빙들 수정상 휘름뜬 허문 허마갓 Келтойнгийн тусаагаад гүрүп дугаар өдрөөл бол чирэг шинжүү чэ гарван